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3: 저기 혹시 대니얼?
4: 아, you're Ani?
3: 아, 뭐 네네. 아, 네네. 아니 뭐 제가 소개팅을 웬만하면 안 하는데.

0: 뭐 하도 한 번만 나와달라 해서. 예, 뭐 그렇다고요.
1: Oh, I've been really busy, so I haven't had much free time. But I couldn't cancel today's plan, so I hardly managed to make some time.
0: 아, 뭐 대충 그쪽도 바쁘단 소리 맞죠? 그럼 우리 커피나 한잔 마시고 가면 되겠네요.
1: Alright, let's do that.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0: 저는 바닐라 라떼 시럽 추가하고 시나몬 파우더도 추가해서 아이스로 할게요. 아, 그리고 이건 제가 살게요.
1: No way. How can we have exactly the same taste in coffee? That's exactly how I always drink my coffee. An iced vanilla latte with extra syrup and cinnamon powder. Oh, no, no, no. This is on me.
0: 어, 뭐 신기하기는 하네요. 그럼 커피는 그쪽이 사시고 저는 케이크 살게요. 민트 라즈베리 우롱차 케이크이 여기 메뉴에 있었는데.
1: Oh my goodness. No way. You even have the same taste in cake as I do. Oh, and this is on me.
0: 잠깐만. 이 케이크 먹는 사람이 나 말고 이 세상에 또 있다고?
1: Then shall we have this cake and coffee first, and then go get something to eat?
0: 뭐 바쁘지만 밥은 먹을 시간은 있네요. 그래요, 밥은 제가 살게요. 밥 먹고 영화표는 그쪽이 사세요. Sha-la-la-la-la-la. 오늘 배워볼 표현. 이건 제가 살게요. 영어로 뭐라고요?
1: This is on me. This is on me.
0: This is on me.
1: 식사나 음료 등의 계산을 본인이 하겠다고 말할 때 씁니다. This one is on me 라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두 표현 모두 이건 제가 살게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This one is on me는 이번에는 이라는 의미가 강조되어 특정한 경우나 순간을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이건 제가 살게요. This is on me.
1: This is on me.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And the time is now 11:11,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The 2026 Busan Biennale, which opened on the 29th of last month and is currently underway across Busan, features 46 artist teams from 22 countries worldwide, presenting an array of installations, video works, sound, and performances. So today, we are joined by the head of exhibition team, Ms. Kim Min-jung, here in the studio from the Busan Biennale. We will explore the meaning behind this year's theme, Dissident Chorus, check in on the public reaction since the opening, and discover how to experience this Biennale in the most engaging way.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김민정 부산 비엔날레 전시팀 팀장과 함께합니다. 올해 주제인 불협하는 합창에 담긴 의미와 개막 이후 현장의 반응을 살펴보고 이번 비엔날레를 더욱 흥미롭게 즐기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부산 월드와이드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비엔날레 전시팀장 김민정입니다. 부산 월드와이드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It's a pleasure to have you in the studio today. Now, the 2026 Busan Biennale opened on the 29th of last month and is currently welcoming visitors. So, what has the atmosphere on site been like since the opening ceremony? 네, 2026 부산 비엔날레가 지난달 29일 개막해 현재 관람객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개막식부터 지금까지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1: 네, 개막 이후 2주간 많은 관람객 분들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관람객들이 전시를 단순히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듣고 머물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경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특히 부산 옛 부산 남고등학교에서는 학교라는 익숙한 공간이 현대미술의 전시장으로 바뀌면서 관람객들이 교실과 복도, 운동장을 걸으며 작품과 장소의 기억을 함께 경험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네. 특히 개막 프로그램에서도 퍼포먼스와 사운드 작업들이 펼쳐졌는데요. 관람객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전시에 참여하고 작품 앞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이번 비엔날레가 말하는 합창의 모습과도 닮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참여하면서 하나의 장면을 만들어가는 것겠죠?
0: 네.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이 머물고 이야기를 나누는 전시가 되고 있군요. I love that. So she shares that many visitors have come in the 2 weeks since opening. What stands out most on site is that visitors are not just looking at the exhibition, but listening, lingering, and conversing as they experience it. And you can check out some of the photos of the exhibition on our YouTube channel right now. And at the former Busan Nam High School in particular, an everyday school space has transformed into a contemporary art venue. Visitors walk through classrooms, hall always in the schoolyard, experiencing the artworks alongside the site's memories. And during the opening programs, performances and sound works unfolded. Visitors engaged in unexpected ways and held natural conversations in front of the pieces, which she feels mirrors the chorus this Biennale speaks of. Diverse people participating in their own ways to create a single collective scene. Now, this year's theme is Dissident Chorus. It pairs a dissident, implying, of course, discordance, with chorus, which suggests voices coming together. So what is the meaning behind this title?
2: 올해 주제가 불협하는 합창인데요. 서로 어울리지 않을 듯한 이 불협과 여러 목소리가 함께하는 합창이란 말이 함께 만났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1: 불협과 합창은 얼핏 보면 서로 어울리지 않은 단어처럼 보이는데요. 네. 그런데 바로 그 긴장이 이번 전시의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합창이라고 하면 여러 사람이 하나의 음을 맞추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번 비엔날레에서 말하는 합창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하나의 화음으로 억지로 통일하는 것이 아니고

0: 네. 서로 다른 목소리, 서로 다른 기억과 경험, 심지어 갈등과 저항의 목소리까지도 함께 존재할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목소리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어떻게 함께 들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가깝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소리를 단순한 음악적 요소가 아니라 기억과 저항, 그리고 치유와 연대의 매개체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소리는 물처럼 경계를 쉽게 넘나들고 우리가 기록하지 못한 기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부산이라는 항구 도시의 역사와도 잘 맞는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모두 같은 이 목소리를 내야만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또 이 메시지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I love it. And I keep saying that. But she explains that while dissident and chorus seem just contradictory at first glance, that very tension is the exhibition's core starting point. While a chorus typically evokes people tuning into a single note, this Biennale does not seek to force differing voices into a single harmony. Instead, it speaks to a state where differing voices, different memories and experiences, and even tones of conflict and resistance coexist. So in other words, it poses the question, how do we listen to voices different from our own together. She adds that the exhibition treats sound not merely as musical instrument and elements, but as a medium for memory, resistance, healing, and solidarity. And like water, sound effortlessly crosses borders and transmits memories that went unrecorded. And in that sense, she notes the theme resonates deeply with the history of the port of Busan. Now, Belgian artistic director Evelyn Simons and British Bahraini artistic director Amal Khalaf are serving as co-artistic directors. How are the distinct perspectives of these two directors from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reflected in the exhibition? 이 벨기에 출신의 에블린 사이먼스 감독과 영국 바레인 출신의 아말 칼라프 감독이 공동 전시 감독을 맡았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 두 감독의 시선은 어떻게 담겼을까요?
0: 두 감독의 출발점은 상당히 다릅니다. 에블린 사이먼스 감독은 벨기에를 기반으로 활동해 왔고 아말 칼라프 감독은 영국 과 바레인의 배경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역사와 사회 그리고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서로 다른 경험으로 녹아져 있는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두 분이 다르면서도 중요한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대미술 안에서도 특히 퍼포먼스와 사운드 그리고 커뮤니티의 실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두 감독이 함께 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이번 비엔날레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하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차이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두 감독이 중요하게 이야기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복잡성을 그대로 품는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의 명확한 메시지로 정리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목소리가 때로는 충돌하고 때로는 잘 들리지 않더라도 그 목소리들이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번 비엔날레 제목인 불협하는 합창과도 잘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이 두 사람의 차이 자체가 이번 전시를 만드는 중요한 힘이 된 셈인데요. So both directors have very different starting points. So Evelyn Simons has been based in Belgium actually, while Amal Khalaf works across the UK and Bahrain. And this naturally infuses distinct experiences into how they view history, society, and community. Interestingly, despite their differences, they share vital interests, a deep focus on performance, sound, and community practices within contemporary art. The collaborative process between them became a defining feature of the Biennale itself, and rather than explaining everything through a single lens, they retain their differing perspectives and discover new possibilities within those differences. A key concept both directors emphasize was actually embracing complexity. So instead of reducing the world to one clear message, they created a space where different voices can coexist even when they clash or are hard to hear.
2: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with the head of exhibition team, Ms. Kim Min-jung from Busan Biennale. And this Biennale features 46 artist teams from 22 countries worldwide. So what was the most vital criteria when selecting these artists and their works?
1: 이번 비엔날레엔 22개국에서 온 46팀의 작가가 참여했죠. 작가와 작품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살펴본 기준은 무엇일까요?
0: 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번 비엔날레의 질문을 각자의 방식으로 확장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단순히 소리를 사용하는 작가를 모은 것은 아닙니다. 설치, 영상, 그리고 조각, 퍼포먼스 등 장르는 달라도 그 안에서 목소리와 모음, 기억, 저항, 연대, 비인간 존재와의 관계 등을 새롭게 생각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작가들이 이미 정해진 하나의 메시지를 반복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언어와 방식으로 질문을 던질 수 있는가를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22개국 46개 팀의 작가가 참여하지만 이 전시는 하나의 주장을 전달한 전시라기보다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모여 하나의 복합적인 풍경을 만드는 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예, 하나의 정답을 보여주기보다 관람객에게 다른 또 다양한 질문을 건네는 전시로 볼 수 있겠네요.
2: So she explains that the primary criteria was whether the artists could expand the Biennale's questions in their own distinct ways. The selection was not simply about gathering artists who use sound across diverse genres, installation, videos, sculpture, and also performances. The team sought to really find works that provoke fresh thinking about voice, the body, memory, resistance, solidarity, and relationships with non-human entities. Above all, they prioritized whether artists could pose questions in their own language and methods rather than reiterating a predetermined message. With 46 teams from 22 countries, she described the exhibition not as one delivering a single argument, but a space where varied voices assemble into one complex landscape. Well, visitors can encounter diverse works ranging from installations, videos, and sculptures to sound and performance, as I mentioned. So could you introduce some works that even visitors unfamiliar with contemporary art can enjoy, or pieces that deserve special attention?
1: 그럼 현대 미술에 익숙하지 않은 관람객도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작품이나 특별히 주목하면 좋을 작품 소개 부탁드릴게요.
0: 네, 현대 미술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라면 작품의 의미를 처음부터 다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하고 소리를 들어보면서 천천히 만나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비엔날레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기 좋은 작품들이 꽤 많습니다. 먼저 알리아스카르 아바카스의 주문이라는 작품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옛 부산 남 고등학교 운동장에 헌옷을 이어서 만든 규모가 큰 작품입니다. 네. 색색의 천이 운동장에 아주 넓게 펼쳐져 있어서 멀리서 보면 하나의 거대한 이미지처럼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그 위를 관람객이 직접 걸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이 현대미술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작품을 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를 직접 걸으면서 작품의 크기와 감각을 몸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 개막 주간 토요일에는 이 작품과 함께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2: 그렇군요. Wow. So what are the chances, right, of having this kind of opportunity where you can walk on artwork? Now, for those who find contemporary art hard to understand, she suggests not worrying about understanding every meaning right away, but rather approaching the work slowly by observing, physically experiencing, and listening to them. So first, she highlights Spell by Alyaskar Abarkas, installed in the schoolyard of former Busan Nam High School. It is a large scale work made by stitching together secondhand clothing. Colorful fabrics spread across the spacious grounds look like a single image from afar, yet up close, visitors can walk directly on top of it. She recommends this piece especially to newcomers to contemporary art, as it allows them to move beyond just viewing and bodily feel the scale and sensation of the work underfoot. And she adds that a performance was also held alongside the installation on the Saturday of opening week. And also, alongside works you can walk directly on, are there pieces that completely transform how visitors perceive familiar spaces?
1: 예, 직접 걸어보는 작품이 있다면 익숙한 공간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느끼는 작품도 있다고요?
0: 네, 두 번째로 박현성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옛

0: 부산 남고등학교의 급식실을 활용한 설치인데요. 네. 원래 학생과 교직원에게 음식을 제공하던 공간을 푸른빛과 조각, 소리로 가득 채워서 전혀 다른 공간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낡은 배관을 따라 이어지는 호스와 조명, 바닷속 생명체를 닮은 조각들이 어우러져서 마치 우리가 학교의 급식실이 아니라 영도 앞바다의 깊은 곳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네. 익숙한 공간이 전혀 낯선 장소로 변하는 경험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네. 또 브라임탈의 불협하는 합창 바다의 창조라는 작품도 특별합니다. 이 작품은 그림이나 조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듣는 작품이거든요. 19개의 스피커가 사람의 키에 맞춰서 서로 다른 높이로 놓여져 있고 영어와 프랑스어, 포르투갈어로 노래를 하거나 시를 낭송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각각의 목소리가 따로 들리다가 점차 서로 겹쳐지면서 하나의 합창을 만들어 가는데요. 그리고 이 작품이 놓인 곳에는 실제 바다가 보입니다. 그래서 전시장 안에서 들리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그리고 바깥의 바다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1: 아, 그렇군요. 학교 급식실이 바다처럼 느껴진다니 공간의 기억까지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So that is really interesting. So she highlights a second work by artist Park Hyun-sung utilizing the cafeteria of the former Busan Nam High School. The artist transformed a space once used for serving meals to students and staff into an entirely different realm filled with blue light, sculptures and sound, and hoses running through and along old pipes, lighting and sculptures resembling marine life come together to make visitors feel as though they have stepped into the deep sea of Yeongdo rather than a school cafeteria. And she also points to Brian Tall's dissident chorus, The Creation of the Sea, as another standout. Rather than looking at a painting or sculpture, visitors experience this piece through listening. 19 speakers stand at varying human heights, carrying voices, singing or reciting poetry. She mentioned it's in English, French, and Portuguese, and the distinct voices begin individually before gradually overlapping into a unified chorus. Because the installation overlooks the actual ocean, visitors can take in the human voices inside alongside the sea outside. Beautiful.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the head of exhibition team, Ms. Kim Min-jung, here in the studio from the Busan Biennale. Now, would the fact that this exhibition is held in Busan rather than any other city also serve as a key to understanding the works?
2: 이번 전시가 다른 도시가 아니라 부산에서 열린다는 점도 이 작품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부산의 역사와 연결해서 작품을 보면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네. 부산은 항구 도시이면서 이주와 노동 그리고 산업과 교류가 오랜 시간 축적된 도시이고 민주화 사회운동의 기억도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작품을 볼 때 이 작가가 무엇을 말하고 있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작품이 부산이라는 도시에서 어떤 울림을 만들어내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민중가요 저장소의 작품도 아주 흥미로운 부산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중가요를 단순히 과거의 저항의 노래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부르고 공유했던 노래를 통해 한 시대의 기억과 사람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민중가요 저장소는 부산의 지역 기반 참여 작가로 이번 비엔날레 함께하고 있고 부산 현대미술관과 옛 부산 남고등학교에서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So she agrees, noting that viewing the works in connection with Busan's history makes them far more compelling. As a port city shaped by accumulated histories of migration, labor, and industry and exchange, alongside memories of course, social movements and whatnot, she suggests looking beyond what the artist is saying to consider what resonance this work creates within the city of Busan. In that sense, she points to the work by the People's Song Archive as a particularly fascinating voice of Busan. Rather than preserving protest songs as a particularly just fascinating voice and historical artifacts, this project prompts a reflection on how

0: shared songs carry forward an era's memories and communal voices. Participating as a local Busan collaborator, the People's Song Archive presents works at Museum of Contemporary Art Busan and also the former Busan Nam High School. Lots of messages coming in. We have Tae Kim Nim saying, oh, I'm just completely saturated with pleasant discoveries here and also having some just trouble digesting because it's just too much, right? It's a great thing to have. And also he shared that the atmosphere here is just charming and positive. Talking about kupsik as well and enjoying that into art. Very fascinating, right? Well, we understand there are also works where traditional sounds of Busan and local community members enter directly into the artwork. So, could you tell us about those? 그리고 부산의 전통적인 소리나 지역의 사람들이 직접 작품 안으로 들어오는 작업도 있다고요?
1: 네, 이와 연결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작업이 조은지 작가의 퍼포먼스 소닉 옥토퍼스 생태적 AI입니다.
0: 네.
1: 이 작업은 부산의 전통적인 멸치잡이 노동 요인 다대포 후리소리에서 출발하는데요. 조은지 작가는 문어의 신경체계에 대한 연구와 후리소리를 연결하면서 후리소리를 단순한 전통 민요가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소리를 내고 몸을 움직이면서 하나의 집단적인 힘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으로 바라봅니다.
0: 네.
1: 실제 퍼포먼스에서도 다대포 후리소리 보존회와 지역 예술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보면 부산이라는 도시가 단순히 비엔날레가 열리는 장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산의 역사와 기억, 사람들의 목소리 자체가 작품의 한 부분이 되고 있다는 점도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 부산이 전시의 배경이 아니라 작품을 함께 만드는 주인공이 되는 순간인데요. So she specifically highlights artist Jo-eun-ji's performance work, Sonic Octopus Ecological AI. So this work stems from Tadepo Hurisori, a traditional Busan labor song sung during the anchovy fishing. And by connecting research on an octopus's nervous system with Hurisori, artist Jo-eun-ji views the chant not merely as traditional folk music, but as a system where people vocalize together and move their bodies to generate collective power. Members of the Hurisori Preservation Society, local artists, and citizens directly participate in the actual performance. And looking at works like this, she notes that visitors can feel how Busan is not simply a passive venue where the Biennale happens to take place, but how its history, memory, and the voices of its people become an just interesting part of the artworks themselves.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오늘 부산 월드와이드를 통해 2016 부산 비엔날레를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반갑고 뜻깊었습니다. 이번 비엔날레의 제목이 불협하는 합창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서로 다른 목소리가 끊임없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목소리들을 모두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들으면서도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현대미술관 스페이스 원지 옛 부산 남고등학교라는 서로 다른 장소를 천천히 걸어보시면서 작품뿐만 아니라 공간의 소리와 부산의 기억까지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16 부산 비엔날레는 11월 1일까지 계속됩니다. 부산에서 만나는 다양한 목소리의 합창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So this is something very, very exciting, I think, that it's happening in Busan and it is going on until November 1st. She shares that it was just a pleasure, a meaningful opportunity to introduce the 2026 Busan Biennale. And just as this Biennale is titled Dissident Chorus, she reflects that different voices constantly coexist in our world. And the key is finding ways to coexist while listening to those differences rather than forcing them to be identical. So she invites listeners to walk slowly through the three distinct venues and experience not only the artworks, but also the sounds of each space and the memories of Busan. And it is running until November 1st. So she asks for warm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 this chorus of diverse voices gathered in Busan.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the head of exhibition team, Ms. Kim.

0: from Busan Biennale.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김민정 부산 비엔날레 전시팀 팀장과 함께했는데요. 팀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All right, and that's gonna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Green Day with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0: And now it's time for Correspondent Reports. We're going to turn to Indonesia for the latest updates. Our correspondent Lee Young-mi is joining us from Jakarta. 네, 오늘은 인도네시아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이영미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Let's jump into our first topic. Now, four volcanoes, including Anak Krakatau, have erupted across Indonesia, raising concerns about volcanic ash in the greater Jakarta area. So first of all, are you safe where you are? 네, 첫 소식 볼게요. 인도네시아 여러 지역에서 화산이 동시에 분화했는데요. 통신원님이 계신 곳은 안전한가요?
1: 네, 저는 화산 네 곳 중 수도권과 가장 가까운 아나크 크라카타우로부터 약 150km 떨어진 땅그랑에 머물고 있는데요. 화산대 낙진 외에 다행히 별다른 피해는 없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큰 피해가 없다니 다행입니다. So she is staying in a place called Dangrang, which is about 150 kilometers away from Anak Krakatau, and that's the closest to the capital area among the four volcanoes. Fortunately, there is no particular damage other than volcanic ash fallout. Well, what is the scale of the eruption and how has it affected the capital region? 이번 분화는 어느 정도 규모였고 수도권엔 어떤 영향이 있었나요?

0: 네, 지난 4일 밤 분할을 시작해 6일 밤까지 용암을 뿜어냈고 화산재 기둥이 최고 상공 1만 5천 미터까지 치솟았습니다. 인명피해나 쓰나미는 없었지만 자카르타 등 수도권 전역에 낙진이 쏟아져 대기질이 급격히 악화됐는데요. 이에 따라 각급 학교는 9일까지 4일간 전면 원격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1: I see. So starting eruption on the night of the 4th is spewed lava until the night of the 6th, and the volcanic ash column soared up to 15,000 meters in the sky. Although there were no casualties or tsunamis, fallout poured across the capital area, including Jakarta, rapidly deteriorating air quality. And accordingly, schools at all levels conducted fully remote classes for 3 days until the 9th. Well, have there been any reports of damage among Korean residents, and are airports operating again? 그럼 현지 한인 사회의 피해 상황과 공항 운항은 어떻습니까?
0: 네, 대사관과 한인회 확인 결과 다행히 동포들의 인명이나 시설 피해는 없습니다. 8개 항공이 일시 폐쇄되면서 항공편 2,960여 평과 승객 34만 명이 발이 묶이는 큰 혼란을 겪었는데요. 47시간 만인 지난 8일 0시부터 주요 공항이 차례로 문을 열어 현재는 정상 운영 중입니다.
1: 그렇군요. 이 항공편을 이용하는 분들은 운항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So according to verification by the embassy and the Korean Association, fortunately there are no casualties or facility damage among expats. And as for flights, as 8 airports were temporarily closed, major confusion was experienced with over 2,960 flights and 340,000 passengers stranded. Starting from midnight on the 8th, after 47 hours, major airports reopened, and are currently operating normally. Then, what is the current alert level, and how is the government responding? 그럼 현재 화산 경보 단계와 정부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0: 이번에 아나크라우타우뿐만 아니라 2부, 1리 루어톨루콕, 세메로 화산까지 동시 분화하면서 열도 전체 화산대에 긴장감이 높은 상태입니다. 당국은 아나크라우타우의 4단계 중두 번째로 높은 3단계 시야가 경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분진을 잡기 위해 인공강우 작업을 벌였고 마스크 보급과 함께 결항 피해 외국인의 비자 연장 수수료도 면제했습니다. 아직까지 지표면에 미세 화산재가 남아 있어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 보호가 필요합니다.
1: 네, 현지 상황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통신원님도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So as not only Anakrakatau, but also Ibu and Ili and Luotolog, and also Semeru volcanoes erupted simultaneously this time, tension remains high across the volcanic belt, and authorities are maintaining level 3 alert, and the second highest among 4 levels for Anakrakatau, and the government conducted cloud seeding operations to catch dust, distributed masks, and waived visa extension fees for foreign nationals affected by cancellations. As fine volcanic ash remains on the ground surface, of course, respiratory protection such as wearing masks is necessary. With that, let's jump into our second topic. Here is our next news. A free Korean language program has opened for students in Islamic boarding schools in Indonesia. So tell us about the program. 네, 다음 소식 볼게요. 인도네시아 현지 이슬람 기숙학교 학생들을 위한 무상 한국어 교육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0: 네, 밥솥 브랜드 매직홈으로 잘 알려진 한국계 가전기업 용마 일렉트로닉스가 에듀테크 기업 폴라리스 에듀파트너스 그리고 현지 최대 이슬람 단체인 나흐둘라틀 울라마 산하 교육재단과 3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슬람 기숙학교 학생을 뜻하는 산트리 250명을 선발해 2년간 전액 무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용마 스마트 한국어 교실이 출범했습니다.
1: I see. So Yongma Electronics, a Korean heritage home appliance company well known for its rice cooker brand, Magic Home, signed a three-party agreement with a tech company. And also, it is the educational foundation under NU, the largest local Islamic organization. So through this, selecting 250 santri, which refers to Islamic boarding school students, the Yongma Smart Korean Language Class was

0: launched to teach Korean fully free of charge for 2 years. So then how will the AI-based program be delivered and what will students study?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게 되나요?
1: 한국 에듀테크 기업 NSDev의 인공지능 학습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비대면 디지털 환경에서 진행됩니다. 총 2년 과정으로 1년 차에는 기초 한국어를 집중 교육하고 2년 차에는 3가지 맞춤형 트랙으로 나뉩니다. 고용어 과제를 통한 한국 취업, 토픽 시험을 통한 한국 유학, 그리고 현지 한국 기업 취업 연계까지 지원합니다.
0: 그렇군요. So adopting the AI learning and evaluation system of Korean edtech company NSDev, it proceeds its a non-face-to-face digital environment. And in a total two-year course, year one intensively teaches basic Korean, and year two is divided into three customized tracks. So it supports employment in Korea through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study abroad in Korea through TOEIC exams, and linkage to employment at local Korean companies as well. And the program is being held at a site with a particular local significance. So are there any plans to expand it? 네, 교육 장소의 의미도 크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확대 계획은 있습니까?
1: 네, 교육 장소인 서자바주 대폭의 알히캄은 현지 최대 이슬람 단체를 이끌었던 고 하심 무자디 정 총리장이 세운 고등 기숙학교입니다. 쿠란 장학생과 인도네시아 국립대 재학생들이 모여 공부하는 곳인데요. 전통적인 종교 교육 현장에 한국어와 인공지능 교육이 결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협약 기관들은 이번 250명을 시작으로 인도 1억 명이 넘는 신도 1억 명이 넘는 이 단체의 전국 교육망을 통해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0: I see. Well, the education location, Alhikam in the Pog West Java, is a higher boarding school established by the late former general chairman Hashim Mujadi, who led the largest local Islamic organization. And it is a place where Quran scholars and students enrolled at the University of Indonesia gather to study. And this is the first time that Korean language and AI education are combined with a traditional religious education site. And starting with these 250 students, the agreement institutions plan to gradually expand targets through the nationwide educational network of this organization with over 100 million followers. Well,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Correspondent Reports, connecting with our reporter based in Indonesia. 네, 인도네시아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통신원 이영미였습니다.
0: All right,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Correspondent Reports. Listeners,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and we will be back tomorrow at 11:05 a.m. Final song is by Miguel with Remember Me. I'll see you tomorrow. Bye-bye.

0: 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0: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 BFM 부산 영어 방송이 2026 청취 조사를 실시합니다.
2: B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is conducting a listener survey to make our programs even better.
1: 더 나은 방송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프로그램 만족도, 개선 사항 등 부산 영어 방송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2: Your feedback helps us create better programs. We'd love to hear your thoughts, from how much you enjoy our programs to ways we can improve.
1: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2: Participants will also have a chance to win great prizes in a random draw. Visit the BFM website or app and take the survey today.
1: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유스라디오, Youth-Friendly City On Air is coming to you.
4: 청년이 직접 만드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도시 청취 중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3: Tune in to hear the stories created and covered directly by Busan's young people. Airing every Wednesday at 11:35 a.m. throughout September.
4: 부산의 청년이 직접 취재하고 만든 청년 이야기. 9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35분에 만날 수 있습니다.
3: Join our listener event for a chance to win generous prizes.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the BFM website and stay tuned. This program is produced by the Busan Jingu District Office and BFM Busan 영어방송.
5: These are the nationwide safety guidelines informing you of rules to prevent water-related accidents during water play. As the heat wave continues, the risk of water-related accidents during leisure activities is increasing. When enjoying time at beaches, rivers, valleys, or any body of water, please follow these basic safety rules. Always wear a life jacket. Children must be accompanied by a guardian. Never swim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In case of heavy rain, evacuate from the water immediately. If an accident occurs, alert those around you and call 119 right away. Schools and families are also encouraged to educate children in advance on safe water activity practices to ensure their safety.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0: power reach to the world. BEFM, Busan Yeobangsa.
1: S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world. BEFM, Busan Yeobangsa.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BFM 부산 영어 방송이 2026 청취 조사를 실시합니다.
6: B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is conducting a listener survey to make our programs even better.
5: 더 나은 방송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프로그램 만족도, 개선 사항 등 부산 영어 방송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6: Your feedback helps us create better programs. We'd love to hear your thoughts. From how much you enjoy our programs to ways we can improve.
5: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6: Participants will also have a chance to win great prizes in a random draw. Visit the BEFM website or app and take the survey today.
5: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7: McIntyre. I'm 9 years old, fourth grader at Yeonji Elementary School. In my family, my mom is Korean and my dad is Canadian. I also have a younger brother. Now, I was born right here in Busan and have lived here my whole life. This city is great because all the activities I can do. I love going to all the beaches and riding my bicycle around the rivers. Being part of this city is great because I get to meet so many different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Thanks for listening to my story,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8: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Second, before evacuating, carefully assess whether it is safe to do so. Cover your nose and mouth. Stay low, use the stairs, and close doors behind you. Third, if you can't evacuate, seal the door to keep smoke out and call 119 for rescue.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To prevent air conditioner fires, to prevent air conditioner fires, please keep ventilation windows open where the outdoor unit is stored and to regularly check for any damage to the wiring. Do not place objects on top of the outdoor unit or keep flammable items nearby. Also, be sure to use a dedicated power outlet for the air conditioner. With thorough inspections and safe usage, we hope you enjoy a cool and accident-free summer. This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3: 오늘의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4: 3:00 o'clock

0: Japan, Busan, your bonza.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3: 저기 혹시 대니얼?
4: 아, oh, then you're Ani?
3: 아, 뭐 네네. 아, 네네. 아니 뭐 제가 소개팅을 웬만하면 안 하는데 뭐 하도 한 번만 나와 달라 해서 예, 뭐 그렇다고요.
4: Oh, I've been really busy, so I haven't had much free time. But I couldn't cancel today's plan, so I hardly managed to make some time.
3: 아, 뭐 대충 그쪽도 바쁘단 소리 맞죠? 뭐 그럼 우리 커피나 한 잔 마시고 가면 되겠네요.
4: All right, let's do that.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3: 저는 바닐라 라떼 시럽 추가하고 시나몬 파우더도 추가해서 아이스로 할게요. 아, 그리고 이건 제가 살게요.
4: No way. How can we have exactly the same taste in coffee? That's exactly how I always drink my coffee. An iced vanilla latte with extra syrup and cinnamon powder. Oh, no, no, no. This is on me.
3: 뭐 신기하기는 하네요. 그럼 커피는 그쪽이 사시고 저는 케이크 살게요. 민트 라즈베리 우롱차 케이크이 여기 메뉴에 있었는데.
4: Oh my goodness. No way. You even have the same taste in cake as I do. Oh, and this is on me.
3: 잠깐만. 이 케이크를 먹는 사람이 나 말고 이 세상에 또 있다고?
4: Then shall we have this cake and coffee first and then go get something to eat?
3: 뭐 바쁘지만 밥은 먹을 시간은 있네요. 그래요. 밥은 제가 살게요. 밥 먹고 영화표는 그쪽이 사세요.
2: Today, 배워볼 표현. 이건 제가 살게요. 영어로 뭐라고요?
4: This is on me. This is on me.
2: This is on me.
4: 식사나 음료 등의 계산을 본인이 하겠다고 말할 때 씁니다. This one is on me. 라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두 표현 모두 이건 제가 살게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This one is on me는 이번에는 이라는 의미가 강조되어 특정한 경우나 순간을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이건 제가 살게요. This is on me.
4: This is on me.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5: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ie. BEFM, Busan 영어 방송.

0: 대회를 나갔었어야 되고 내 몸에 조금 불편함이 생기기도 했고 그때 20대 때 제가 이제 스키장을 갔는데 이번이 상급 코스에 올라갔는데 초보인 사람이 상급 코스에 오셔서 탔다가 넘어지면서 진짜 저를 뒤에 끌어안고 쓰러지면서 같이 넘어져가지고 제가 이제 십자인대가 파열이 된 거죠. 병원에 갔더니 십자인대 부분 파열이다. 저희가 필라테스가 원래는 무용수 재활로 조금 많이 각광을 받았거든요. 처음 시작이 제가 이제 접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재활로 너무 도움이 된다. 그러면서 제가 재활로 필라테스를 선택을 했죠.
1: 지금 괜찮으세요?
2: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0: 수술했어요.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몸에 불편함이 있으면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될 부분은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치료 후에 운동 후 재활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운동 전문가가 하는 게 맞는 거고 제가 간과했던 거죠. 부분 파열이고 반대쪽까지 같이 몸의 보상으로 인해서 몸이 더 틀어진 거를 바쁘다고 너무 방치해뒀던 거죠.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한참 몇 년 뒤에 수술을 했었어요. 근데 수술 후에 지금 너무너무 건강합니다.
1: 아 근데 그때는 우리 선생님도 어렸으니까 모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0: 그렇죠.
1: 그렇죠. 어렸었고 지금 아니잖아요.
0: 저도 20대 때니까
1: 맞아.
0: 무섭기도 하고
1: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몇 가지 알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0: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감고 1분 정도 짧게 명상을 먼저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호흡을 한번 넣어보라고 해요. 크게 숨 쉬고 크게 내뱉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1분 동안 호흡을 크게 3번을 해보자. 그리고 일어났을 때 어깨를 가슴을 활짝 열어보자. 결국은 등이 말린다라는 거는 많은 우리 몸의 신호가 있거든요. 양손 깍지를 키고 그냥 만세만 해도 스트레칭이. 세 번째 가볍게 어깨 스트레칭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깨를 돌릴 때 배에 힘을 주고 엉덩이 힘을 주라고 하거든요. 결국은 중앙에서 힘을 주고 잡아줘야 어깨가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가벼운 스트레칭이 나의 아침을 상쾌하게 하면서 우리 몸에 많은 변화를 준다.
1: 저희 방송 듣고 있거나 보고 있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0: 저희가 나이가 들수록 근육도 필요하고 관절도 잘 움직여야 되고 균형도 잃지 않아야 되고 잘 호흡하고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 내 몸이 원하는 변화를 우리가 빨리 알아차렸으면 좋겠다. 내 몸을 사랑하자. 내 삶을 사랑하는 거다. 결국은 나의 건강과 몸이 받쳐줘야 되지 않을까. 오래도록 내 몸으로 살아가기 위한 움직임 방법들을 더 우리가 찾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결국은 이것들이 지금 말하는 웰니스인 건데 저는 웰니스라는 게 별로 거창하다고 생각 안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웰니스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이고 잘 호흡하고 때로는 잘 쉬고 내 몸과 내 마음의 상태를 보면서 나에게 맞는 속도로 살아가는 거 그렇게 하기를 조금 말하고 싶습니다.
1: 좋아하는 영어 단어나 영어 표현이 있나요 선생님?
0: 잘 나이 들자 그리고 오래도록 내 몸으로 살아가자 해서 move well as well 잘 움직이고 잘 살아가자 잘 나이 들자.
1: 좋습니다. 저도 오늘은 제 몸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어요.
0: 네, 한번 들여다보기를 저는 좀 추천드려요.
1: 네. 여러분
0: 내 몸을 사랑하자.
1: 사랑합시다. 저도 제 몸을 사랑해줄게요.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BFM 부산영어방송이 2026 청취조사를 실시합니다.
6: B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is conducting a listener survey to make our programs even better.
5: 더 나은 방송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프로그램 만족도, 개선사항 등 부산 영어 방송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6: Your feedback helps us create better programs. We'd love to hear your thoughts, from how much you enjoy our programs to ways we can improve.
5: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6: Participants will also have a chance to win great prizes in a random draw. Visit the BFM website or app and take the survey today.
5: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7: We are the Zero Waste Rangers.
8: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five R's.
9: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7: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9: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7: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9: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7: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9: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7: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9: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7: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9: Refuse, reduce.
7: Reuse, recycle.
9: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0: 두 달 가까이 미뤄졌던 부산시 조직 개편안이 오늘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를 사실상 원안대로 통과했습니다. 개편안에는 해양수도 전략실과 인구청년정책국, 시민생활국과 시민경제국을 신설하고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 체제로 기능을 재정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의회는 대신 정무직 견제 강화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개편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1: Busan City's reorganization plan, which had been delayed for nearly 2 months, passed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Busan Metropolitan Council today, largely in its original form. The plan includes the creation of the Maritime Capital Strategy Office, Population and Youth Policy Bureau, Citizen Life Bureau, and Citizen Economy Bureau. It also reorganizes administrative functions under the Administrative Deputy Mayor and Economic Deputy Mayor. In return, the council agreed to introduce measures to strengthen oversight of political appointees. The reorganization plan is scheduled for final approval at a plenary session tomorrow.
0: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예인선 전복사고 실종자 6명 가운데 1명의 시신이 일주일 만에 포항 해변에서 발견됐습니다. 사고 해역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지점으로 어제 오전 환경미화원이 발견했으며 신원은 56살 한국인 기관사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남은 5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해 경북과 강원 해역까지 수색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 The body of one of 6 crew members missing after a tugboat capsized off Busan was found on a beach in Pohang 1 week after the accident. The body was found yesterday morning by a sanitation worker more than 100 kilometers from the accident site. The victim was identified as a 56-year-old Korean engineer. The Coast Guard plans to expand its search area to waters off North Gyeongsang and Gangwon to find the remaining 5 missing crew members.
0: 지난 7월 부산 지역 제조업 생산이 1년 전보다 13.2% 늘며 비교적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차와 기계 장비, 금속 가공 등을 중심으로 생산이 늘어난 반면 수출 증가세는 전달보다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 증가폭이 줄어들면서 지역 경기 회복세가 앞으로도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1: Manufacturing output in Busan rose 13.2% in July from a year earlier, marking a relatively strong increase. Production increased mainly in the automobile, machinery, and metal processing sectors, while export growth slowed from the previous month. With the pace of export growth weakening, attention is focused on whether the recovery in the regional economy will continue.
0: 부산시 교육청은 인공지능 진학 플랫폼에 모의 면접과 전공 학업 설계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의 답변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꼬리 질문을 제시하고 실제 심층 면접과 비슷한 방식으로 반복 연습이 가능합니다. 또 희망대학과 학과에 맞는 권장 이수 과목을 안내하고 내신 5등급을 기존 9등급으로 환산하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1: The 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has added mock interview and major and academic planning features to its AI-powered college admissions platform, Jinhak Pen AI. The platform analyzes students' answers in real time and provides follow-up questions, allowing them to practice in a format similar to actual in-depth interviews. It also provides information on recommended courses based on students' preferred universities and majors. The platform also offers a feature that converts grades under the new 5-level grading system into the existing 9-level scale.
0: 부산경찰청은 외국인 관광객 400만 명 시대를 맞아 맞춤형 치안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해운대와 광안리 등 주요 관광지에 외사 전담팀을 배치하고 강서, 사상, 사하구 등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순찰을 강화합니다. 또 외국인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다국어 모바일 치안 안내 플랫폼의 정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1: The Busan Metropolitan Police Agency is introducing tailored safety measures as the city prepares to welcome 4 million foreign tourists. Police will deploy teams dedicated to foreign affairs at major tourist destinations, including Haeundae and Gwangalli, and strengthen patrols in areas with large foreign populations, including Gangseo-gu, Sasang-gu, and Sahagu districts. The agency will also expand crime prevention education and support for foreign victims. It It also plans to improve information provided through Safe in Busan, a multilingual mobile public safety information platform.
0: 올해 부산 건축상 금상의 동네별장의 전통적 공간 구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커밍 업 넥스트 이즈 올스타 잉글리쉬 BFM 부산 영어 방송.
3: 올스타 잉글리쉬.
4: 'Did you know that we probably waste more money in our everyday lives just like me? Then we realize.
5: Oh, it's not just you. And that is correct. It's not always about spending a lot of money at once, though. It's those little purchases that we make without even thinking about them.
4: Mm-hmm.
5: Take delivery fees or buying extra stuff online just to get free shipping.
4: That's right. The free shipping is what gets me all the time. It's like, yeah, I'm almost there, right?
5: Yeah. 5만 원만 더 채우면 내 무료 배송입니다.
4: 5만 원 손 큰데? Well, sometimes it simply means noticing that we don't know where the money's going. So keep an eye on those little expenses and it can make a big difference.
5: That's right.
4: Okay, 여러분, 이브닝 영어 친구.
5: All-Star English 지금 출발합니다.
4: Hello, I am Joan Kim, and this is All-Star English. 안녕하세요, 김주환입니다.
5: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your everyday star, Minsoo Shin, and welcome to All-Star English.
4: That's right. We changed a little today.
5: 네, we changed not only that, but after our special event yesterday, 아직 우리 스테이지를 안 치웠어요.
4: Yeah, 네. 이렇게 좀 해볼까요?
5: 어제 그냥 방송 끝나고 모르겠다 그냥 내일 하자라고 그냥 다 퇴근했는데요.
4: 기분 좋아서 그냥 기분 좋아서 그냥 야, 내일 정리하자.
5: 맞아요.
4: Right? 네. What why something today when you could do it tomorrow?
5: 이거 100% 이거 다음 주까지 갑니다.
4: That's right.
5: 이 세팅 다음 주까지
4: we'll
5: 갑니다.
4: We'll see. We'll see. Right.
5: 근데 저희는 괜찮아요, right?
4: We still Not got bad. That. Well, we're closer.
5: 네, 좀 가깝고. Yeah. We still got that little picnic.
4: I know.
5: Right? You know, a little picnic cover tables, for right. the table. Yeah. Right. 어, 너무 좋아요.
4: 픽닉
5: 하는 느낌입니다.
4: I have a little cake and sandwiches.
5: 맞습니다. You know the saying. If you own 3 vinyl umbrellas, you'll never be rich. 비닐우산 3개면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저는
4: nope.
5: 처음 들어봅니다.
4: nope.
5: Now, this saying in Korean, it pokes fun at people who keep buying umbrellas just because they forgot to check the weather forecast for that day. 아. 이 기상예보 안 보고 나와서 매번 우산을 또 사는 행동을 이 꼬집는 말인데요.
4: 왜 이렇게 찔리지 오늘?
5: 진짜 guilty.
4: 아침부터 계속 찔리네요. Today is all talking about me, right? Well, it's not really just about the umbrella itself. It's about those little tiny, you know, mindless leaks in our wallet.
5: Yeah.
4: You know, some people have those loose wallets.
5: Oh.
4: Some people have those really tight wallets, right?
5: 네.
4: We have

0: BFM 부산 영어방송이 2026 청취조사를 실시합니다.
1: B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is conducting a listener survey

0: of the world. BEFM, Busan Yongho Bangsa.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BFM 부산 영어 방송이 2026 청취 조사를 실시합니다.
6: B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is conducting a listener survey to make our programs even better.
5: 더 나은 방송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프로그램 만족도, 개선 사항 등 부산 영어 방송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6: Your feedback helps us create better programs. We'd love to hear your thoughts. From how much you enjoy our programs to ways we can improve.
5: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6: Participants will also have a chance to win great prizes in a random draw. Visit the BEFM website or app and take the survey today.
5: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The time is now 7 o'clock.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3: 저기 혹시 대니얼?
4: 아... Oh, then, you're Ani?
3: 아, 뭐, 네네. 아, 네네. 아니, 뭐, 제가 소개팅을 웬만하면 안 하는데 뭐, 하도 한 번만 나와달라 해서 예, 뭐, 그렇다고요.
4: Oh, I've been really busy, so I haven't had much free time. But I couldn't cancel today's plan, so I hardly managed to make some time.
3: 아, 뭐, 대충 그쪽도 바쁘단 소리 맞죠? 그럼 우리 커피나 한잔 마시고 가면 되겠네요.
4: Alright, let's do that.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3: 저는 바닐라 라떼 시럽 추가하고 시나몬 파우더도 추가해서 아이스로 할게요. 아, 그리고 이건 제가 살게요.
4: No way. How can we have exactly the same taste in coffee? That's exactly how I always drink my coffee. An iced vanilla latte with extra syrup and cinnamon powder. Oh, no, no, no. This is on me.
3: 뭐 신기하기는 하네요. 그럼 커피는 그쪽이 사시고 저는 케이크 살게요. 민트 라즈베리 우롱차 케이크가 여기 메뉴에 있었는데.
4: Oh my goodness. No way. You even have the same taste in cake as I do. Oh, and this is on me.
3: 잠깐만. 이 케이크를 먹는 사람이 나 말고 이 세상에 또 있다고?
4: Then Shall we have this cake and coffee first, and then go get something to eat?
3: 뭐 바쁘지만 밥은 먹을 시간은 있네요. 그래요, 밥은 제가 살게요. 밥 먹고 영화표는 그쪽이 사세요.
2: (목소리) 오늘 배워볼 표현, 이건 제가 살게요. 영어로 뭐라고요?
4: This is on me. This is on me.
2: This is on me.
5: 식사나 음료 등의 계산을 본인이 하겠다고 말할 때 씁니다. This one is on me 라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두 표현 모두 이건 제가 살게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This one is on me는 이번에는 이라는 의미가 강조되어 특정한 경우나 순간을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이건 제가 살게요. This is on me.
4: This is on me.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6: See you tomorrow.
7: (웃음) 잘 잤다.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올스타 잉글리시 할 시간이다.
8: Hey babe, All-Star English time. Let's tune in.
9: 맞다, 올스타.
7: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이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9: 이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7: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9: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오드 파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10: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two households, both alike in dignity. In fair Verona, where we lay our scene.
1: 명망 높은 두 가문이 있습니다. 이 운명적 이야기는 아름다운 베로나에서 시작됩니다.
0: From ancient grudge break to new mutiny.
1: 오래된 원한은 다시금 새로운 다툼으로 불붙고
0: Where civil blood makes civil hands unclean.
1: 한 도시의 사람들이 서로를 해치고 그 손을 피로 물들이게 됩니다. Capulet 원수 집안의 사람인 줄도 모른 채 캐퓰릿 가문의 무도회에서 처음 마주친 로미오와 줄리엣.
0: Oh, she doth teach the torches to burn bright. 저 연인은 햇불보다도 환히 빛나네. It seems she hangs upon the cheek of night like a rich jewel. 마치 밤에 뺨 위에 걸린 눈부신 보석 같아. 아니, 내 심장이 지금까지 사랑이란 걸 알기나 했던가? For I ne'er saw true beauty till this night.
1: 용기네요. 줄리엣의 손을 덥석 잡는 로미오.
0: 이 보잘것없는 내가 당신의 이거 뭐죠? 지금 맞죠? 네. 이 보잘것없는 내가 당신의 거룩한 손을 함부로 잡았으니 그 죗값은 이렇게 치르겠습니다. My lips, two blushing pilgrims ready stand. 제 입술 수줍은 두 순례자가 되어 to smooth that rough touch with a tender kiss 부드러운 입맞춤으로 시선에게 해주시죠.
1: Good pilgrim, 착한 순례자님, 그 손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Palm to palm is holy palmer's kiss. 손과 손이 맞닿는 것도 순례자의 입맞춤이랍니다.
0: Oh then, dear saint, let lips do what hands do. 그렇다면 입술도 손처럼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1: 그런데 성인은 기도를 들어주어도 스스로 움직이진 않아요.
0: Then move not, while my prayer's effect I take. 그렇다면 잠시 그대로 있어줘요.
1: 그러면 그 죄가 제 입술로 옮겨왔네요. Then have my lips the sin that they have took.
0: Sin from thy lips? Then give me my sin again. 그렇다면 제 죄를 돌려주시오.
1: 어머, 키스도 참 정석대로 하시네요. You kiss by the book. Wait, my nurse is calling me. 제 유모가 저를 부르거든요. What is it? My mother is calling me.
0: Your mother?
1: Yes, the lady of this house.
0: The lady of this house?
1: Yeah.
0: Then, is she a Capulet? 이 집의 안주인이라면 설마 캐퓰릿 가문?
1: Why of course, I am Juliet Capulet.
0: 아, 이 무슨 가혹한 운명의 빛인가? My life is my foe's debt. 내 목숨이 이제 원수의 손에 매어 버렸구나.
1: Wait, who are you?
0: Romeo. Romeo Montague.
1: A Montague?
0: The only son of your great enemy.
1: My only love sprung from my only hate. Too early seen unknown and known too late. 너무 금방 사랑에 빠졌고 너무 늦게 그 이름을 알아버렸구나.

0: 무도회가 끝난 뒤 로미오는 줄리엣을 잊지 못해 캐퓰릭가의 정원으로 숨어든다.
1: But soft! What light through yonder window breaks? 잠깐, 저 창가에서 비치는 저 빛은 무엇이지? It is the east, and Juliet is the sun. 저것이 동쪽이라면 줄리엣은 태양이로구나.
2: Oh, Romeo, Romeo. Wherefore art thou, Romeo? 어찌하여 당신은 로미오이신가요? Deny thy father and refuse thy name. 그 이름을 당장 버려주세요. And I'll no longer be a Capulet. 그럼 저도, 나도 캐퓰릿이라는 성을 버리겠어요. What's in a name? That which we call a rose? By any other name would smell as

0: sweet. 우리가 장미라 부르는 꽃도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한들 그 향기는 여전히 향기로울 텐데.
1: I take thee at thy word.
0: 깜짝이야.
1: 나를 그저 사랑이라 불러주어. Henceforth, I never will be Romeo.
0: How camest thou hither? Tell me, and wherefore?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아니, 우리 집안 사람이 당신을 발견하면 어떡하려고요?
1: With love's light wings did I o'erperch these walls. 사랑의 가벼운 날개를 타고 이 담을 넘었소. For stony limits cannot hold love out. 돌담 따위가 사랑을 가둘 순 없으니까.
0: If they do see thee, they will murder thee.
1: 그대의 눈빛 하나가 그들의 스무 자루 칼보다 내게는 더 두렵소.
0: 어머.
1: Look thou, but sweet, and I am proof against their enmity. 그저 다정한 눈으로 나를 바라봐 준다면 그들의 적의쯤은 아무것도 아니오.
0: 어, 이 남자 정말 다정하네. Dost thou love me? 당신 혹시 날 사랑하나요?
1: Lady, by yonder blessed moon I vow. 저 하늘의 성스러운 달을 걸고 맹세하오.
0: Swear not by the moon, the inconstant moon. 아니요, 달에 맹세하지 마요. 달은 늘 모습이 변하잖아요.
2: Oh.
0: 목소리가 왜 이렇게 되지?
2: 뭐지?
0: Or if thou wilt, swear by thy gracious self. 정 맹세하고 싶다면 그저 당신, 멋진 당신 자신에게 맹세해요. And I'll believe thee.
1: The two confessed their love for each other and promised to meet again. Neither their family's bitter feud nor the high walls between them can keep their hearts apart.
3: 씬. Oh, the wig is so itchy. So I have to take it off.
2: 덥죠. 저도 이 날개가 살짝 좀 찝찝해요. 여러분, 날개 안 보였죠? 저도 날개 하고 있었거든요.
3: Oh.
2: I had on these wings that in the film Leonardo DiCaprio, Romeo's character, right? Because they're at the that
3: actually,
2: ball.
3: Juliet has it on.
2: Oh, Juliet has it on. 내가 왜 끼고 있지 그러면?
3: 날개 잃은 천사잖아요.
2: 네. 와 근데 어렵다. 셰익스피어 어렵다.
3: It is hard.
2: 네.
3: It is hard.
2: 근데 혜연 씨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Because you do have some background in Shakespeare, don't you?
3: 저는 저니까요. Just kidding, just kidding. Yeah, I have. I have done some Shakespeare.
2: Yeah.
3: 저는 이 로미오 줄리엣에서 제가 잘하는 역할이 유머입니다.
2: Oh.
3: Yes, 여기 nurse라고 중간에 나오잖아요.
2: 네.
3: 근데 이제 유머라는 뜻이에요.
2: 네.
3: 네. 그래서 I've played the nurse a few times.
2: Like in an actual performance.
3: Yeah, in some regional theater.
2: 아, yeah. 그래서 이 저도 여러분 이 막 영어 부분인데. Shakespeare 이 performance, Shakespeare 연기를 하면 진짜 이 말투도 진짜 Shakespeare 말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장님도 부탁하는데 한번 우리 청취자분들께 보여줄 수 있어요? 그 nurse 역할.
3: 대사를 몰라서. 근데 보통 바이브가 그냥
2: 네.
3: 아, 줄리엣, don't worry about it. 뭐 하고 있어 지금? 그 총각 이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바이브.
2: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3: 맞아요,
2: 맞아요. 알겠다.
3: Yeah, yeah.
2: 네. 오, 진짜 잘했을 건데.
3: 와, 근데 사실 이런 it's really I mean because I'm not the type to get cast as Juliet.
2: 그, Why not?
3: 아, 그러니까 할리우드에서 이제 타입캐스팅이라서 보통은 이제 그 배우의 이미지에 맞는 역할을 줘서
2: 네.
3: 제가 줄리엣을 할 일은 별로 없는데 아, 또 이렇게 목소리로
2: 네.
3: 또 우리 어느 누가 칭찬해 주는데 아 다시님이 혜연님 목소리 이뻐요라고 해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2: 네, 뭐 다시님이 혜연님 목소리 이뻐요. 애교는 이 코너에서 처음 아니신가요?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말하는데. 아니요 몇 번 했습니다.
3: But 애교 is usually
2: 맞아요.
3: Is
2: 제가
3: usually
2: 제가 하죠. 잠깐만요.
3: Somebody
2: 우리
3: somebody
2: 뒤에 있는 우리 엔지니어님
3: 누가 쓰러지신 것 같은데요?
2: 방금 저 표정 봤거든요. 방금 표정 봤거든요. 부장님 못 보죠? 이거였어요.
3: 아 이렇게 또 in real life 실제로 보신 건 처음이라서 충격 받으셨나 봐요. Yeah.
2: 다시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다시 안 할게요. 네. But also 달지님이 완전 성우 같아요라고 말하네요.
3: 셰익스피어 여러분도 물론 처음에 읽으면 거리감이 있지만 그냥 무턱대고 그냥 노래 가사라 생각하시고 감정 실어서 읽다 보면 또 이게 싹 좀 스며들 수도 있어요.
2: 그래서 저 솔직히 말할게요. I'll be honest. I did 버벅거리 a little bit, right? I did stumble on the words. One of our listeners pointed it out. Oh, 민수 오늘따라 좀 많이 버벅거리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it's Shakespeare. True. It's not actually like modern language, right?
3: Totally.
2: 한국어도 how did you like get the like Korean lines? Was this all like written by you?
3: No. There's versions of course, Romeo and Juliet. 한국어로도 공연이 많이 됐으니까요.
2: 네.
3: It exists. 근데 좀 약간 우리 입에 맞게 조금 우리 버전을 좀 바꾸긴 했는데요.
2: 오, yeah. 진짜 신기하다.
3: 근데 이 셰익스피어가 정말 언어의 연금술사인 게
2: 네.
3: 셰익스피어가 자신의 그 극들에 사용된 언어가 그러니까 새로 발명한 언어들로 그 표현들이 여전히 쓰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Yeah.
2: 뭐 있죠?
3: So let's get into some of those expressions.
2: 좋아요.
3: The first one is break the ice.
2: Break the ice.
3: We talk about icebreaker.
2: 그렇죠.
3: Right?
2: 이제 뭔가 그런 똑같은 의미인가요?
3: Yeah. 뭔가 어색한 분위기를 풀 때
2: 셰익스피어에서 나왔구나.
3: 이 break the ice라는 표현이 말괄량이 길들이기 위해서 네. 처음 사용됐던 표현이라고 해요.
2: Interesting.
3: Yeah.
2: Break the ice.
3: Another one is the green-eyed monster.
2: Oh. 이것도 아주 들어봤는데.
3: 그죠. 질투를 green-eyed monster라고 네. 부르기도 하거든요.
2: 왜 영어로 green with envy라고 표현하잖아요.
3: Yeah, somehow green is associated with jealousy. 그래서 질투심에 휘둘리지 마세요 할 때 don't let the green-eyed monster get to you.
2: Mm-hmm.
3: So this was coined in Othello. 오셀로에서 처음 사용된 표현이고요.
2: 네.
3: Another one is it's Greek to me.
2: What?
3: Do you know that expression?
2: It's Greek to me. I've never heard this expression.
3: It's Greek to me가 어떤 뜻이냐면요.
2: 네.
3: 직역하면 저거는 나에게는 그리스어야.
2: 그리스어. 아.
3: 한마디로 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I don't understand. 이거
2: 왜냐면 maybe this person not being not from Greece or that area at all.
3: That's true. So 원래 이게 Julius Caesar에 이 나왔던 약간 그 농담투로 나왔던 대사인데
2: 네.
3: 그 전에도 이 표현은 이 중세 유럽 학자들이 라틴어, Latin에는 익숙하지만
2: 네.
3: Greek, 그리스어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 표현이 이미 존재했다고는 해요. 그래서 아직도 뭐 이렇게 많이는 사용하지 않는데
2: 네.
3: you say, "Oh, I'm reading these legal documents." 지금 법문서를 읽고 있는데 it's all Greek to me.
2: And that expression like to modern times it might as well be in like you know a language that you completely don't know
3: totally
2: right it might as well be in I don't know once
3: might
2: again a language
3: well
2: you don't
3: be,
2: know
3: might as well be in Portuguese
2: 맞아요
3: yeah.
2: right
3: one more expression
2: one more
3: in my heart of hearts
2: oh 이 표현 많이 듣죠 in my heart of hearts
3: 그죠 하트 심장의 심장 아니면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2: 그만큼 진심이다
3: yeah.
2: 라고 말하는 거죠
3: Oh, in my heart of hearts, I knew it wasn't going to work.
2: Yeah.
3: 사실은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잘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2: 네.
3: So, in my heart of hearts, it was used in Hamlet. It's in a monologue. Yeah.
2: A lot of these expressions you would hear in everyday conversations in the English language.
3: 하나만 더 빨리.
2: 네.
3: What's done is done. Very simple, right? 이미 벌어진 일이다. 엎질러진 물이다.
2: 네.
3: It was used in Macbeth.
2: 어쩔 수 없지. What's done is done. 네. 너무 신기하다.
3: Yeah.
2: Real quick, my favorite line from Romeo and Juliet. A plague on both your houses.
3: Yes.
2: 난 이거 욕하고 싶은데 욕 못하면 진짜 너희들 다 A plague on both your houses.
3: Yeah,
2: 네.
3: 점잖게 Shakespeare 스타일로.
2: Joy, well, thank you so much. 너무 재밌었어요. Today, our rendition of Romeo and Juliet. Hopefully, our listeners had a blast. We sure did here in the studio.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3: All right, bye, everyone.
2: 네, 여러분. Time for a quick song break. Desiree. 이 노래 무조건 틀어야죠. I'm kissing you. Remember that aquarium scene?
3: Yeah. Ooh, we should do it right now.

0: 알아.
1: 죄송해요. 방금 노래 때가 좀 졸려가지고요. 조금 잔 것 같습니다.
2: 네. 네.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스튜디오에 네. 불을 좀 많이
1: 조도를 어둡게. 낮췄죠.
2: 네. 요즘 전기세 많이 나오죠, 부장님? 저희 스튜디오, the electricity bill.
1: 어제 네. 방금 분위기 진짜 너무 그 아늑해가지고요. 진짜 잠을 뻔했어요. 눈꺼풀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이거 뭐라고 표현해요? 영어로?
2: 뭐라고요?
1: 눈꺼풀이 무거.
2: 눈꺼풀이 무겁다고?
1: 눈꺼풀이.
2: 아, oh, I can't. 뭐 뭐지? 뭐라고 하지? I can't keep my eyes open.
1: Oh, I can't 네. keep my eyes open.
2: 네.
1: 어 눈을 뭐라고 해야 되죠? 뜰 수가 없어는 아닌 것
2: 그쵸.
1: 같은데.
2: 계속 뜰 수가 없다.
1: 어, 네. 참을 수가 없다.
2: 참을 수가 없다. 네.
1: 계속 스르륵 잠긴다. 이렇게
2: 자랑입니다.
1: 조금.
2: 지금 방송 중에 지금 잔다 그 말입니까?
1: 어 조명이 어쩔 수가 없었어요.
2: 네, 웰컴입니다.
1: 네, 자 우선은요 우리 낙지연님이요 진짜 한 3주 전까지는 안 그러셨던 것 같은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셨습니다.
2: 어
1: 화요일에만 적극적으로 댓글 다시고요.
2: 음흠.
1: 그 다음부터는 순위만 집중하고 계세요.
2: 아.
1: 그래서 오늘은요 낙지연님이 1등 하시고 좋아요까지 1등 다시고
2: 나갔어요.
1: 답이 없어요.
2: 답이 없으면 나갔습니다.
1: 네, 지금 아직도 이제 깜깜 무소식이라서 혹시 듣고 계신다면 뭐 점 하나라도 괜찮아요.
2: 혼내주세요. 혼내다 영어로 scold라고 하거든요.
1: 의미가 scold 없어요. Her. 어차피 안 듣고 계세요.
2: 아, 네. 다시 듣기로 볼 수 있어요.
1: 아, 다시 듣기로요?
2: 네, 한 말 한 말 하세요.
1: 낙지연이님, 그 민수 씨 잘생겼다 댓글 다시면요, 문자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선물이 당첨될 수도 있거든요. 네,
2: 진짜 딱 한 명만요. Just one person, please.
1: 우리 저번에 두둥님께서는 먹고 살 만큼 법니다라고 이제 답변이 왔는데 이번에는 어떤 답변이 올지 궁금합니다.
2: 아, 누구 한 번만 적어주세요.
1: 근데 지금 뭐 달지님, 베니님, 닥터수님, 뭐 다은님, 해님, 다시님 처음 오신 것 같은데요?
2: 다시님은 제가 보기엔 일단 네. first comer입니다. First time. First timer이거든요.
1: 그럼 다시님이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민수 씨 맞아요. 잘생겼다.
2: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청취자분들께 부탁해야 됩니다. 다시님 일단 네. 뭐 웰컴입니다. 저랑 오늘부터 1일 됐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님 오늘 미션 하나 있어요. 민수 잘생겼다. 이거는 그냥 너튜브 채세 그냥 한 번만 올려주면 됩니다.
1: 네,
2: 민수 잘생겼다.
1: 그렇죠, 그렇죠.
2: 영어로도 하면 됩니다. 민수 is handsome.
1: 그렇죠, 그렇죠. 진짜 너무 타이핑하는 게 아닌 것 같다.
2: 네.
1: 음성 녹음기도 있거든요. 그거 해가지고 인식해줘서 타이핑 대신해주는 거 있잖아요.
2: 그런 거 강요하지 마세요, 부장님 말합니다. 이런 거 안 하면 그럼 우리 뭐 할 수 있습니까, 부장님?
1: 네. 혹시 모릅니다.
2: 네.
1: 어떤 상품이 나갈지 모르고요. 메리님께서 3등 하셨고요. 달지님이 2등. 어제도 이제 오셨는데 오늘도 역시 좋아요.
2: 네.
1: 그리고 우리 그 다은님께서요. 썸네일을 보시고 상당히 젊은 민수님 사진을 사용하셨나요? 라고 이제 질문이 왔는데
2: 어저께 찍은 사진입니다.
1: 그런 것 같았어요.
2: 네.
1: 네.
2: It was from yesterday.
1: 그리고 우리 그 해님께서요.
2: Yes.
1: 늦어서 죄송해요.
2: 봐주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우리
2: You are forgiven. Go in peace.
1: 네. 우리 유리얼 킴님께서요. 민수님 파마하셨네요.
2: 네.
1: Looks great.
2: Well, thank you for noticing.
1: 와우.
2: 돈 좀 썼어요 제 머리에.
1: 근데 유리얼 킴님 이 문자가 아니고요.
2: 네.
1: 민수 씨 잘생겼어요. 이거 부탁드릴게요. 네, 언제 나오는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2: 근데 우리 해님이랑 우리 달지님 어제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진짜.
1: 진짜로요.
2: It's good to put a face to the names.
1: 그 뭐 적어서 오셨더라고요.
2: 네.
1: A4 용지에다가.
2: 진짜 제 이름 제일 네. 작게 하고 제일 밑에 달지님 끝까지. 저 티켓 장난 아니거든요. 끝까지 기억하겠습니다.
1: 아, 그래서 시선이 어제
2: 네.
1: 계속 그쪽으로 가 있었군요.
2: 네,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1: 네네네.
2: 네, 우리 사실 며칠 동안 부장님이 이거 제발 이렇게 부탁했는데 방송 때 계속 안 하고 있었거든요.
1: 네네네.
2: 그래서 여러분, The 2026 BFM Listener Survey has begun. 2026 BFM 부산영화방송 청취율 조사가 시작했습니다. 우! 이거 왜 클랩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래서 BFM 부산영화방송 청취자 이 대상으로 시작했거든요. 이미 9월 20일까지 until September 20th we want to hear from you your honest opinions about BFM our radio station and our programming and our shows and the guests and of course the hosts. 그래서 여러분 그냥 뭐 했다고 뭐 저도 저도 했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저도 보니까 한 10분 안에 되거든요. 진짜 빠르면 한 8 10분 넘어가는 게 내가 아 제가 다 읽어서 그래요. 너무 꼬박꼬박 읽어서 그러는데 네. I read every word. 근데 대충 하면 5분입니다. 대충도 하기에 좀 그렇잖아요. Right? Around 5 minutes. Around 5 minutes. Okay?
1: 근데 사실 제일 좋은 건요. 이거 들으면서 하는 겁니다.
2: 네.
1: 네, 들으면서 하면 제일 좋아요.
2: 근데 여러분, 청취자 네, 이 청취율 조사하면서 네. 그냥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6시부터 8시 mm-hmm. From 6pm to 8pm 뭐 18시부터 20시까지 나는 여기에만 듣는다 라고 적으면 됩니다.
1: 네네네.
2: 네. 솔직히 뭐 모닝이나 뭐 11시 방송 12시 방송 그 다른 건 이름도 잘 모르겠네요 제가. 거기에 방송 들으면 괜찮아요. 네. 근데 청취율 조사할 때 근데 저는 듣는 시간 6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라고 이거만 적으면 됩니다.
1: 네.
2: 다른 거는 다 괜찮습니다.
1: 9월 20일까지.
2: 네, until September 20th, right? Your favorite program as well. 아시죠? All Star English. 꼭꼭꼭 적어주세요.
1: 맞습니다.
2: Favorite host? 뭐, 민수 씨는? 부탁드릴게요.
1: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아있는데요. 이건 하고 가야 됩니다.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소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 앞을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 upgraded Busan Exoskies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700 floor observatory.
2: 네. 자, 문자 요정 thank you so much.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okay?
1: Bye-bye.
0: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3: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0: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3: 이 고기 무슨 고기죠?
0: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Japan, Busan, Yeongeobangsan.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6: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Second, before evacuating, carefully assess whether it is safe to do so. Cover your nose and mouth, stay low, use the stairs, and close doors behind you. Third, if you can't evacuate, seal the door to keep smoke out and call 119 for rescue.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7: 부산. Why did they choose Busan over any other city in Korea? Get ready for their fun and honest stories. From a stunning cityscape embraced by the deep blue sea to mouth-watering food and that warm hospitality. Discover the true vibrant magic of Busan like never before. Expats from around the globe share their vivid stories of settling down along with their special love for this amazing city. Get ready to feel the beat with the hottest, most exciting talk about Busan. Busan Roundtable. Join us every last Friday of the month at 5:20 p.m. Let's dive into the ultimate charm of Busan. Here we go.
8: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9: 8:00.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0: And the time is now 11:11,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The 2026 Busan Biennale, which opened on the 29th of last month and is currently underway across Busan, features 46 artist teams from 22 countries worldwide, presenting an array of installations, video works, sound, and performances. So today, we are joined by the head of exhibition team, Ms. Kim Min-jung, here in the studio from the Busan Biennale. We will explore the meaning behind this year's theme, Dissident Chorus, check in on the public reaction since the opening, and discover how to experience this Biennale in the most engaging way.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김민정 부산 비엔날레 전시팀 팀장과 함께합니다. 올해 주제인 불협하는 합창에 담긴 의미와 개막 이후 현장의 반응을 살펴보고 이번 비엔날레를 더욱 흥미롭게 즐기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부산 월드와이드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비엔날레 전시팀장 김민정입니다. 부산 월드와이드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It's a pleasure to have you in the studio today. Now, the 2026 Busan Biennale opened on the 29th of last month and is currently welcoming visitors. So, what has the atmosphere on-site been like since the opening ceremony?
2: 네, 2026 부산 비엔날레가 지난달 29일 개막해 현재 관람객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개막식부터 지금까지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1: 네, 개막 이후 2주간 많은 관람객 분들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관람객들이 전시를 단순히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듣고 머물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경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특히 옛 부산 남고등학교에서는 학교라는 익숙한 공간이 현대미술의 전시장으로 바뀌면서 관람객들이 교실과 복도, 운동장을 걸으며 작품과 장소의 기억을 함께 경험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0: 네.
1: 특히 개막 프로그램에서도 퍼포먼스와 사운드 작업들이 펼쳐졌는데요. 관람객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전시에 참여하고 작품 앞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이번 비엔날레가 말하는 합창의 모습과도 닮아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참여하면서 하나의 장면을 만들어가는 거겠죠?
0: 네.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이 머물고 이야기를 나누는 전시가 되고 있군요. I love that. So she shares that many visitors have come in the 2 weeks since opening. What stands out most on site is that visitors are not just looking at the exhibition, but listening, lingering, and conversing as they experience it. And you can check out some of the photos of the exhibition on our YouTube channel right now. And at the former Busan Nam High School in particular, an everyday school space has transformed into a contemporary art venue. Visitors walk through classrooms, hallways in the schoolyard, experiencing the artworks alongside the site's memories. And during the opening programs, performances and sound works unfolded. Visitors engaged in unexpected ways and held natural conversations in front of the pieces, which she feels mirrors the chorus this Biennale speaks of. Diverse people participating in their own ways to create a single collective scene. Now, this year's theme is Dissident Chorus. It pairs a dissident, implying, of course, discordance, with chorus, which suggests voices coming together. So what is the meaning behind this title?
2: 올해 주제가 불협하는 합창인데요. 서로 어울리지 않을 듯한 이 불협과 여러 목소리가 함께하는 합창이란 말이 함께 만났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1: 불협과 합창은 얼핏 보면 서로 어울리지 않은 단어처럼 보이는데요.
0: 네.
1: 그런데 바로 그 긴장이 이번 전시의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0: 네.
1: 우리가 흔히 합창이라고 하면 여러 사람이 하나의 음을 맞추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번 비엔날레에서 말하는 합창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하나의 화음으로 억지로 통일하는 것이 아니고
0: 네.
1: 서로 다른 목소리, 서로 다른 기억과 경험, 심지어 갈등과 저항의 목소리까지도 함께 존재할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목소리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어떻게 함께 들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가깝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소리를 단순한 음악적 요소가 아니라 기억과 저항, 그리고 치유와 연대의 매개체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소리는 물처럼 경계를 쉽게 넘나들고 우리가 기록하지 못한 기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부산이라는 항구 도시

0: 당시의 역사와도 잘 맞는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모두 같은 이 목소리를 내야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또 이 메시지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I love it. And I keep saying that. But she explains that while dissident and chorus seem just contradictory at first glance, that very tension is the exhibition's core starting point. While a chorus typically evokes people tuning into a single note, this Biennale does not seek to force differing voices into a single harmony. Instead, it speaks to a state where differing voices, different memories and experiences, and even tones of conflict and resistance coexist. So in other words, it poses the question, how do we listen to voices different from our own together? She adds that the exhibition treats sound not merely as musical instrument and elements, but as a medium for memory, resistance, healing, and solidarity. And like water, sound effortlessly crosses borders and transmits memories that went unrecorded. And in that sense, she notes, the theme resonates deeply with the history of the port of Busan. Now, Belgian artistic director Evelyn Simons and British Bahraini artistic director Amal Khalaf are serving as co-artistic directors. How are the distinct perspectives of these two directors from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reflected in the exhibition? 이 벨기에 출신의 에블린 사이먼스 감독과 영국 바레인 출신의 아말 칼라프 감독이 공동 전시 감독을 맡았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 두 감독의 시선은 어떻게 담겼을까요?
0: 두 감독의 출발점은 상당히 다릅니다. 에블린 사이먼스 감독은 벨기에를 기반으로 활동해 왔고 아말 칼라프 감독은 영국 과 바레인의 배경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1: 네.
0: 그래서 자연스럽게 역사와 사회 그리고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서로 다른 경험으로 녹아져 있는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두 분이 다르면서도 중요한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대미술 안에서도 특히 퍼포먼스와 사운드 그리고 커뮤니티의 실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1: 네.
0: 그래서 두 감독이 함께 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이번 비엔날레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하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차이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두 감독이 중요하게 이야기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복잡성을 그대로 품는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의 명확한 메시지로 정리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목소리가 때로는 충돌하고 때로는 잘 들리지 않더라도 그 목소리들이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번 비엔날레 제목인 불협하는 합창과도 잘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이 두 사람의 차이 자체가 이번 전시를 만드는 중요한 힘이 된 셈인데요. So both directors have very different starting points. So Evelyn Simons has been based in Belgium actually, while Amal Khalaf works across the UK and Bahrain. And this naturally infuses distinct experiences into how they view history, society, and community. Interestingly, despite their differences, they share vital interests, a deep focus on performance, sound, and community practices within contemporary art. The collaborative process between them became a defining feature of the Biennale itself, and rather than explaining everything through a single lens, they retained their differing perspectives and discovered new possibilities within those differences. A key concept both directors emphasized was actually embracing complexity. So instead of reducing the world to one clear message, they created a space where different voices can coexist even when they clash or are hard to hear.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with the head of exhibition team, Ms. Kim Min-jung from Busan Biennale. And this Biennale features 46 artist teams from 22 countries worldwide. So what was the most vital criteria when selecting these artists and their works?
2: 이번 비엔날레엔 22개국에서 온 46팀의 작가가 참여했죠. 작가와 작품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살펴본 기준은 무엇일까요?
0: 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번 비엔날레의 질문을 각자의 방식으로 확장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단순히 소리를 사용하는 작가를 모은 것은 아닙니다. 설치, 영상, 그리고 조각, 퍼포먼스 등 장르는 달라도 그 안에서 목소리와 모음, 기억, 저항, 연대, 비인간

0: 존재와의 관계 등을 새롭게 생각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작가들이 이미 정해진 하나의 메시지를 반복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언어와 방식으로 질문을 던질 수 있는가를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22개국 46개 팀의 작가가 참여하지만 이 전시는 하나의 주장을 전달한 전시라기보다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모여 하나의 복합적인 풍경을 만드는 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예, 하나의 정답을 보여주기보다 관람객에게 다른 또 다양한 질문을 건네는 전시로 볼 수 있겠네요. So she explains that the primary criteria was whether the artists could expand the Biennale's questions in their own distinct ways. The selection was not simply about gathering artists who use sound across diverse genres, installation, videos, sculpture, and also performances. The team sought to really find works that provoke fresh thinking about voice, the body, memory, resistance, solidarity, and relationships with non-human entities. Above all, they prioritized whether artists could pose questions in their own language and methods rather than reiterating a predetermined message. With 46 teams from 22 countries, she described the exhibition not as one delivering a single argument, but a space where varied voices assemble into one complex landscape. While visitors can encounter diverse works ranging from installations, videos, and sculptures to sound and performance, as I mentioned. So could you introduce some works that even visitors unfamiliar with contemporary art can enjoy, or pieces that deserve special attention? 그럼 현대 미술에 익숙하지 않은 관람객도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작품이나 특별히 주목하면 좋을 작품 소개 부탁드릴게요.
0: 네, 현대 미술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라면 작품의 의미를 처음부터 다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하고 소리를 들어보면서 천천히 만나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비엔날레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기 좋은 작품들이 꽤 많습니다. 먼저 알리아스카르 아바카스의 주문이라는 작품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옛 부산 남 고등학교 운동장에 헌옷을 이어서 만든 규모가 큰 작품입니다. 네. 색색의 천이 운동장에 아주 넓게 펼쳐져 있어서 멀리서 보면 하나의 거대한 이미지처럼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그 위를 관람객이 직접 걸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이 현대미술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작품을 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를 직접 걸으면서 작품의 크기와 감각을 몸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 개막 주간 토요일에는 이 작품과 함께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2: 그렇군요. Wow. So what are the chances, right, of having this kind of opportunity where you can walk on artwork? Now, for those who find contemporary art hard to understand, she suggests not worrying about understanding every meaning right away, but rather approaching the work slowly by observing, physically experiencing, and listening to them. So first, she highlights Spell by Alyaskar Abarkas, installed in the schoolyard of former Busan Nam High School. It is a large scale work made by stitching together secondhand clothing. Colorful fabrics spread across the spacious grounds look like a single image from afar, yet up close, visitors can walk directly on top of it. She recommends this piece especially to newcomers to contemporary art, as it allows them to move beyond just viewing and bodily feel the scale and sensation of the work underfoot. And she adds that a performance was also held alongside the installation on the Saturday of opening week. And also, alongside works you can walk directly on, are there pieces that completely transform how visitors perceive familiar spaces?
1: 예, 직접 걸어보는 작품이 있다면 익숙한 공간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느끼는 작품도 있다고요?
0: 네, 두 번째로 박현성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옛 부산 남 고등학교의 급식실을 활용한 설치인데요. 네. 원래 학생과 교직원에게 음식을 제공하던 공간에 푸른빛과 조각, 소리로 가득 채워서 전혀 다른 공간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낡은 배관을 따라 이어지는 호스와 조명, 바닷속 생명체를 닮은 조각들이 어우러져서 마치 우리가 학교의 급식실이 아니라 영도 앞바다의 깊은 곳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네. 익숙한 공간이 전혀 낯선 장소로 변하는 경험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네. 또

0: 브라임탈의 불협하는 합창 바다의 창조라는 작품도 특별합니다. 이 작품은 그림이나 조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듣는 작품이거든요. 19개의 스피커가 사람의 키에 맞춰서 서로 다른 높이로 놓여져 있고 영어와 프랑스어, 포르투갈어로 노래를 하거나 시를 낭송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각각의 목소리가 따로 들리다가 점차 서로 겹쳐지면서 하나의 합창을 만들어 가는데요. 그리고 이 작품이 놓인 곳에는 실제 바다가 보입니다. 그래서 전시장 안에서 들리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그리고 바깥의 바다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1: 아, 그렇군요. 학교 급식실이 바다처럼 느껴진다니 공간의 기억까지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2: So that is really interesting. So she highlights a second work by artist Park Hyun-sung utilizing the cafeteria of the former Busan Nam High School. The artist transformed a space once used for serving meals to students and staff into an entirely different realm filled with blue light, sculptures and sound, and hoses running through and along old pipes, lighting and sculptures resembling marine life come together to make visitors feel as though they have stepped into the deep sea of Yeongdo rather than a school cafeteria. And she also points to Brimetal's dissident chorus, The Creation of the Sea, as another standout. Rather than looking at a painting or sculpture, visitors experience this piece through listening. 19 speakers stand at varying human heights, carrying voices, singing or reciting poetry. She mentioned it's in English, French, and Portuguese, and the distinct voices begin individually before gradually overlapping into a unified chorus. Because the installation overlooks the actual ocean, visitors can take in the human voices inside alongside the sea outside. Beautiful.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the head exhibition team or head of exhibition team, Ms. Kim Min-jung, here in the studio from the Busan Biennale. Now, would the fact that this exhibition is held in Busan rather than any other city also serve as a key to understanding the works?
1: 이번 전시가 다른 도시가 아니라 부산에서 열린다는 점도 이 작품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부산의 역사와 연결해서 작품을 보면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1: 네.
0: 부산은 항구 도시이면서 이주와 노동 그리고 산업과 교류가 오랜 시간 축적된 도시이고 민주화 사회운동의 기억도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작품을 볼 때 이 작가가 무엇을 말하고 있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작품이 부산이라는 도시에서 어떤 울림을 만들어내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민중가요 저장소의 작품도 아주 흥미로운 부산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중가요를 단순히 과거의 저항의 노래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부르고 공유했던 노래를 통해 한 시대의 기억과 사람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민중가요 저장소는 부산의 지역 기반 참여 작가로 이번 비엔날레 함께하고 있고 부산 현대미술관과 옛 부산 남고등학교에서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그렇군요. So she agrees, noting that viewing the works in connection with Busan's history makes them far more compelling. As a port city shaped by accumulated histories of migration, labor, and industry and exchange, alongside memories of course, social movements and whatnot, she suggests looking beyond what the artist is saying to consider what resonance this work creates within the city of Busan. In that sense, she points to the work by the People's Song Archive as a particularly fascinating voice of Busan. Rather than preserving protest songs as a particularly just fascinating voice and historical artifacts, this project prompts a reflection on how shared songs carry forward an era's memories and communal voices. Participating as a local Busan collaborator, the People's Song Archive presents works at Museum of Contemporary Art Busan and also the former Busan Nam High School. Lots of messages coming in. We have Tae Kim Nim saying, oh, I'm just completely saturated with pleasant discoveries here and also having some just trouble digesting because it's just too much, right? It's a great thing to have. And also he shared that the atmosphere here is just charming and positive, talking about 급식 as well and enjoying that into art.

0: Art, very fascinating, right? Well, we understand there are also works where traditional sounds of Busan and local community members enter directly into the artwork. So could you tell us about those? 그리고 부산의 전통적인 소리나 지역의 사람들이 직접 작품 안으로 들어오는 작업도 있다고요?
1: 네, 이와 연결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작업이 조은지 작가의 퍼포먼스 소닉 옥토퍼스 생태적 AI입니다.
0: 네.
1: 이 작업은 부산의 전통적인 멸치잡이 노동 요인 다대포 후리 소리에서 출발하는데요. 조은지 작가는 문어의 신경체계에 대한 연구와 후리 소리를 연결하면서 후리 소리를 단순한 전통 민요가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소리를 내고 몸을 움직이면서 하나의 집단적인 힘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으로 바라봅니다.
0: 네.
1: 실제 퍼포먼스에서도 다대포 후리소리 보존회와 지역예술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보면 부산이라는 도시가 단순히 비엔날레가 열리는 장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산의 역사와 기억, 사람들의 목소리 자체가 작품의 한 부분이 되고 있다는 점도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 부산이 전시의 배경이 아니라 작품을 함께 만드는 주인공이 되는 순간인데요. So she specifically highlights artist Jo-eun-ji's performance work, a Sonic Octopus Ecological AI. So this work stems from Dadaepo Hurisori, a traditional Busan labor song sung during the anchovy fishing. And by connecting research on an octopus's nervous system with Hurisori, artist Jo-eun-ji views the chant not merely as traditional folk music, but as a system where people vocalize together and move their bodies to generate collective power. Members of the Hurisori Preservation Society, local artists, and citizens directly participate in the actual performance. And looking at works like this, she notes that visitors can feel how Busan is not simply a passive venue where the Biennale happens to take place, but how its history, memory, and the voices of its people become an just interesting part of the artworks themselves.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오늘 부산 월드와이드를 통해 2016 부산 비엔날레를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반갑고 뜻깊었습니다. 이번 비엔날레의 제목이 불협하는 합창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서로 다른 목소리가 끊임없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목소리들을 모두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들으면서도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현대미술관 스페이스 원지 옛 부산 남고등학교라는 서로 다른 장소를 천천히 걸어보시면서 작품뿐만 아니라 공간의 소리와 부산의 기억까지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16 부산 비엔날레는 11월 1일까지 계속됩니다. 부산에서 만나는 다양한 목소리의 합창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So this is something very, very exciting, I think, that it's happening in Busan and it is going on until November 1st. She shares that it was just a pleasure, a meaningful opportunity to introduce the 2026 Busan Biennale. And just as this Biennale is titled Dissident Chorus, she reflects that different voices constantly coexist in our world. And the key is finding ways to coexist while listening to those differences rather than forcing them to be identical. So she invites listeners to walk slowly through the three distinct venues and experience not only the artworks, but also the sounds of each space and the memories of Busan. And it is running until November 1st. So she asks for warm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 this chorus of diverse voices gathered in Busan.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the head of exhibition team, Ms. Kim Min-jung from Busan Biennale.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김민정 부산 비엔날레 전시팀 팀장과 함께했는데요. 팀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All right,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Green Day with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0: And now it's time for Correspondent Reports. We're going to turn to Indonesia for the latest updates. Our correspondent Lee Young-mi is joining us from Jakarta. 네, 오늘은 인도네시아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이영미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Let's jump into our first topic. Now, four volcanoes, including Anak Krakatau, have erupted across Indonesia, raising concerns about volcanic ash in the greater Jakarta area. So first of all, are you safe where you are? 네, 첫 소식 볼게요. 인도네시아 여러 지역에서 화산이 동시에 분화했는데요. 통신원님이 계신 곳은 안전한가요?
1: 네, 저는 화산 네 곳 중 수도권과 가장 가까운 아나크 크라카타우로부터 약 150km 떨어진 땅그랑에 머물고 있는데요. 화산대 낙진 외에 다행히 별다른 피해는 없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큰 피해가 없다니 다행입니다. So she is staying in a place called Danggrang, which is about 150 kilometers away from Anak Krakatau, and that's the closest to the capital area among the four volcanoes. Fortunately, there is no particular damage other than volcanic ash fallout. Well, what is the scale of the eruption and how has it affected the capital region? 이번 분화는 어느 정도 규모였고 혹시 또 수도권엔 어떤 영향이 있었나요?
1: 네, 지난 4일 밤 분화를 시작해 6일 밤까지 용암을 뿜어냈고 화산재 기둥이 최고 상공 1만 5천 미터까지 치솟았습니다. 인명피해나 쓰나미는 없었지만 자카르타 등 수도권 전역에 낙진이 쏟아져 대기질이 급격히 악화됐는데요. 이에 따라 각급 학교는 9일까지 4일간 전면 원격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0: I see. So starting eruption on the night of the 4th, it spewed lava until the night of the 6th, and the volcanic ash column soared up to 15,000 meters in the sky. Although there were no casualties or tsunamis, fallout poured across the capital area, including Jakarta. Rapidly deteriorating

0: air quality. And accordingly, schools at all levels conducted fully remote classes for 3 days until the 9th. Well, have there been any reports of damage among Korean residents, and are airports operating again? 그럼 현지 한인 사회의 피해 상황과 공항 운항은 어떻습니까?
1: 네, 대사관과 한인의 확인 결과 다행히 동포들의 인명이나 시설 피해는 없습니다. 8개 항공이 일시 폐쇄되면서 항공편 2,960여 평과 승객 34만 명이 발이 묶이는 큰 혼란을 겪었는데요. 47시간 만인 지난 8일 0시부터 주요 공항이 차례로 문을 열어 현재는 정상 운영 중입니다.
0: 그렇군요. 예, 항공편을 이용하는 분들은 운항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So according to verification by the embassy and the Korean Association, fortunately there are no casualties or facility damage among expats. And as for flights, as 8 airports were temporarily closed, major confusion was experienced with over 2,960 flights and 340,000 passengers stranded. Starting from midnight on the 8th, after 47 hours, major airports reopened, and are currently operating normally.
0: Then what is the current alert level and how is the government responding? 그럼 현재 화산 경보 단계와 정부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1: 이번에 아나크라우카타우뿐만 아니라 이부, 일리, 루어톨로콕, 세메로 화산까지 동시 분화하면서 열도 전체 화산대의 긴장감이 높은 상태입니다. 당국은 아나크라카타우의 4단계 중 두 번째로 높은 3단계 경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분진을 잡기 위해 인공강우 작업을 벌였고 마스크 보급과 함께 결항 피해 외국인이 비자 연장 수수료도 면제했습니다. 아직까지 지표면에 미세 화산대가 남아있어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 보호가 필요합니다.
0: 네, 현지 상황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통신원님도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So as not only Anakrakatau, but also Ibu and Ili and Luotolog and also Semeru volcanoes erupted simultaneously this time, tension remains high across the volcanic belt, and authorities are maintaining level 3 alert and the second highest among 4 levels for Anakrakatau, and the government conducted cloud seeding operations to catch dust, distributed masks, and waived visa extension fees for foreign nationals affected by cancellations. As fine volcanic ash remains on the ground surface, of course, respiratory protection such as wearing masks is necessary. With that, let's jump into our second topic. Here is our next news. A free Korean language program has opened for students in Islamic boarding schools in Indonesia. So tell us about the program.
0: 네, 다음 소식 볼게요. 인도네시아 현지 이슬람 기숙학교 학생들을 위한 무상 한국어 교육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1: 네, 밥솥 브랜드 매직홈으로 잘 알려진 한국계 가전기업 용마 일렉트로닉스가 에듀테크 기업 폴라리스 에듀 파트너스 그리고 현지 최대 이슬람 단체인 나흐둘라틀 울라마 산하 교육재단과 3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슬람 기숙학교 학생을 뜻하는 산틀이 250명을 선발해 2년간 전액 무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용마 스마트 한국어 교실이 출범했습니다.
2: I see. So Yongma Electronics, a Korean heritage home appliance company well known for its rice cooker brand Magic Home, signed a three-party agreement with a tech company. And also it is the educational foundation under NU, the largest local Islamic organization. So through this, selecting 250 santri, which refers to Islamic boarding school students, the Yongma Smart Korean Language class was launched to teach Korean fully free of charge for 2 years. So then how will the AI-based program be delivered and what will students study?
0: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게 되나요?
1: 한국 에듀테크 기업 NSDev의 인공지능 학습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비대면 디지털 환경에서 진행됩니다. 총 2년 과정으로 1년 차에는 기초 한국어를 집중 교육하고 2년 차에는 3가지 맞춤형 트랙으로 나뉩니다. 고용어 과제를 통한 한국 취업, 토픽 시험을 통한 한국 유학, 그리고 현지 한국 기업 취업 연계까지 지원합니다.
2: 그렇군요. So adopting the AI learning and evaluation system of Korean edtech company NSDevil, it proceeds its a non-face-to-face digital

0: 중국어와 한국어를 알려드릴 지영쌤입니다. 따자하오, 워시 지잉 라오시.
1: 네, 지잉쌤 모두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에서 선물이나 짐을 붙일 때 꼭 필요한 우체국에서 택배 보내기 필수 표현들을 준비를 해봤어요.
1: 좋습니다.

0: 발목이 조금 입신 전날 삐었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발목을 제가 간과했던 거죠. 그때 내가 두고 발목이 삐어도 무대를 나갔었어야 되고 내 몸에 조금 불편함이 생기기도 했고 그때 20대 때 제가 이제 스키장을 갔는데 이번이 상급 코스에 올라갔는데 초보인 사람이 상급 코스에 오셔서 탔다가 넘어지면서 진짜 저를 뒤에 끌어안고 쓰러지면서 같이 넘어져가지고 제가 이제 십자인대가 파열이 된 거죠. 병원에 갔더니 십자인대 부분 파열이다. 저희가 필라테스가 원래는 무용수 재활 조금 많이 각광을 받았거든요. 처음 시작이 제가 이제 접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재활로 너무 도움이 된다. 그러면서 제가 재활로 필라테스를 선택을 했죠.
1: 지금 괜찮으세요?
2: 결국은 됐어요?
0: 이제 수술했어요.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몸에 불편함이 있으면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될 부분은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치료 후에 운동 후 재활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운동 전문가가 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제가 간과했던 거죠. 부분 파열이고 반대쪽까지 같이 몸의 보상으로 인해서 몸이 더 틀어진 거를 바쁘다고 너무 방치해뒀던 거죠.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한참 몇 년 뒤에 수술을 했었어요. 근데 수술 후에 지금 너무너무 건강합니다.
2: 아 근데 그때는 우리 선생님도 어렸으니까 모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0: 그렇죠.
2: 그렇죠. 어렸었고 지금 아니잖아요.
0: 저도 20대 때니까
2: 맞아.
0: 무섭기도 하고
1: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네. 할 수 있는 것들 몇 가지 알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0: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감고 1분 정도 짧게 명상을 먼저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호흡을 한번 넣어보라고 해요. 크게 숨 쉬고 크게 내뱉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1분 동안 호흡을 크게 3번을 해보자. 그리고 일어났을 때 어깨를 가슴을 활짝 열어보자. 결국은 등이 말린다라는 거는 많은 우리 몸에 신호가 있거든요. 양손 깍지를 키고 그냥 만세만 해도 스트레칭이. 세 번째 가볍게 어깨 스트레칭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깨를 돌릴 때 배에 힘을 주고 엉덩이 힘을 주라고 하거든요. 결국은 중앙에서 힘을 주고 잡아줘야 어깨가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거예요. 가벼운 스트레칭이 나의 아침을 상쾌하게 하면서 우리 몸에 많은 변화를 준다.
1: 저희 방송 듣고 있거나 보고 네. 있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0: 저희가 나이가 들수록 근육도 필요하고 관절도 잘 움직여야 되고 균형도 잃지 않아야 되고 잘 호흡하고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 내 몸이 원하는 변화를 우리가 빨리 알아차렸으면 좋겠다. 내 몸을 사랑하자. 내 삶을 사랑하는 거다. 결국은 나의 건강과 몸이 받쳐줘야 되지 않을까. 오래도록 내 몸으로 살아가기 위한 움직임의 방법들을 더 우리가 찾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결국은 이것들이 지금 말하는 웰니스인 건데 저는 웰니스라는 게 별로 거창하다고 생각 안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웰니스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이고 잘 호흡하고 때로는 잘 쉬고 내 몸과 내 마음의 상태를 보면서 나에게 맞는 속도로 살아가는 거 그렇게 하기를 조금 말하고 싶습니다.
2: 좋아하는 영어 단어나 영어 표현이 있나요 선생님?
0: 잘 나이 들자 그리고 오래도록 내 몸으로 살아가자 해서 move well, age well 잘 움직이고 잘 살아가자 잘 나이 들자.
1: 좋습니다. 저도 오늘은 제 몸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어요.
0: 네, 한번 들여다보기를 저는 좀 추천해요. 네,
1: 여러분
0: 내 몸을 사랑하자.
1: 사랑합시다. 네, 저도 제 몸을 사랑해줄게요.

0: helping people understand the different varieties of rice. And they also provide education programs to raise the understanding of rice for the public. Okay, well, I'm curious what a rice curator eats at home, you know? What kind of rice did you have this morning? 쌀 큐레이터의 집밥은 어떨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오늘 아침에는 어떤 품종의 쌀로 밥을 지어 드셨나요?
1: 네, 오늘 아침에는 커피와 빵을 먹었고요.
0: 네, 반전이네요. 네. So this morning he did not have rice. 네. He had bread and coffee.
1: 네, 네. 어제 저녁에 그 이쁜 아름다운 솥에다가 네. 올해 나온 햅쌀 중에 이제 오대쌀이라는 품종으로 이제 집에서 맛있는 밥을 해 먹었습니다.
0: Oh, so last night he did have rice in a very nice pot, and it was a newly harvested rice called 오대 rice. Oh, 그렇군요. 오대쌀. All right. Well, when you eat rice at other restaurants, you know, does your professional instinct kick in? 혹시 다른 식당의 밥을 먹거나 할 때 나오는 직업병 같은 게 있을까요?
1: 네, 당연히 식당 가면 그 쌀 포장지를 유심히 지켜보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밥맛에 좀 엄격한 편입니다.
0: So when he goes to restaurants and has rice, he takes a look at the packaging of the rice that the restaurant uses, and he is pretty picky with the taste of the rice he has at restaurants.
1: 그래서 이제 네. 전기밥솥에 하는지 압력밥솥에 하는지 네. 또 온장고가 있는지 이런 걸 유심히 보고요.
0: 네.
1: 밥의 색깔, 냄새, 모양새 이런 것만 봐도 이제 아 대략 어떤 밥맛이 나올지 상상을 대본합니다. 네.
0: So he even looks at what rice cooker the restaurant uses, just an electronic one or a pressurized one. And he also takes a look at the smell, the color as well, and the shape of the rice. And he's able to predict how the rice, the cooked rice, would taste later on. What an expert. 전문가는 역시 다르네요. All right, well, let's now go into the talk with some keywords. 이제 지금부터 키워드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대표님께서 오픈해 주시겠어요?
1: 짜잔.
0: All right. The first keyword is taste. Yes, and Koreans, you know, they're really serious about rice.
2: 한국인들이 밥에 정말 진심이잖아요. 전문가가 보실 때 진짜 밥맛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아무래도 쌀이겠죠?
0: So it's rice that really is the biggest factor that determines how good a cooked rice tastes, right?
1: 네. 좋은 쌀이 좋은 밥을 만들고 좋은 밥이 좋은 삶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0: 아.
1: 그래서 무엇보다 좋은 네. 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So from good rice comes a good cooked rice, and from a good cooked rice comes a good life. So that is why the rice plant and crop itself is really important. Well, when did you first become so passionate about rice like this?
2: 대표님께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쌀에 진심이 되셨을까요?
1: 대학 시절에 이제 농촌에 봉사활동 가는 활동도 많이 했고요.
0: 네.
1: 그다음에 동네 정리소 창업 전에는 이제 도시농업 이런 쪽도 활동을 했는데 무엇보다 이제 일본의 쌀 문화를 알게 되면서
0: 네.
1: 한국도 주식인 쌀을 좀 새롭게 접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0: So back in his university days, he did go for volunteer works in the rural areas. And also, before he became the CEO of local 정미소 or 동네 정미소, he did do some work in like city agriculture. But most importantly, after he found out about the rice culture in Japan, he thought, you know what, Korea also eats rice as a staple food, and we need to change the perspective toward it here in our country as well. All right. Well, you must have studied rice quite extensively then.
2: 쌀에 대해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1: 네. 네. 근데 대학 시절에는 네. 전공은 정치외교학과를 나왔고요.
2: 또 반전이네요.
1: 네. 네. 근데 최근에 쌀에 관심이 있으면서 이제 일본의 밥 소믈리에 자격증도 취득하고 쌀에 대한 공부는 뭐 생산자들 그다음에 전문 학계 전문가들로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2: 아. So back in his university, he actually didn't major in rice or agriculture at all. He studied politics, in fact, and diplomatics. But he did receive the rice sommelier certificate in Japan. But I wonder, what do you have to study to receive that?
0: 방금 밥 소믈리에 자격증을 따셨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공부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1: 밥 소믈리에

0: 비교하는 이런 식미 테스트 과정도 있습니다.
1: So you would have to learn all the different varieties, how to cook good rice as well, and how to keep them, preserve them, and how to mill them, and healthy ways of eating rice. And you also have to go through a test where you differentiate between the tastes of different rice as well. Well, what was the most difficult part about studying overseas? 공부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어떤 건가요? 그리고 또 유학을 일본에서 하신 걸까요?
0: 아닙니다. 아, 유학은 네. 아니고 그러니까 그 시험 과정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자격증을 취득하러 네. 한국어 한국에서 이제 쌀 관련된 공부를 하고 네. 시험을 일본에 가서 보는
1: 아, 그럼 그런 시험은 일본어로
0: 예 시험은 일본어로 아. 되어 있는데 네. 강사 선생님이 네. 중요한 예상 문제는 이제 빨간색을 예, 체크해 주십니다.
1: 아, 그래 너무 대단하시네요. 네. 일본어로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따셨다니. 네. So he did not actually study abroad in Japan, but after he found out that there is this certificate as the rice sommelier in Japan, he studied really hard and took the test in Japan. And his teacher taught him only the tips, you know. So even though it was held in Japanese, he was able to pass it and receive the certificate. How great of him! Anyhow, moving on then. How many varieties of rice are there in Korea today? 현재 대한민국의 쌀 품종은 몇 가지나 되나요, 대표님?
0: 공식적으로는 300 종류 이상이 있고요.
1: 네.
0: 여기 추가로 이제 한국 조선 시대
1: 네.
0: 때 키웠던 기록에 보면 1,451 종류의 토종벼라는
1: 네.
0: Traditional rice도 있습니다.
1: So currently there are over 300 varieties of rice in the country, in Korea. But if you take a look at the historical records from the Joseon Dynasty, there were 1,401 different varieties of traditional rice. Wow, that is a lot. Well, do different varieties really taste and feel that different?
2: 품종마다 맛이나 식감이 진짜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0: 커피나 와인이 품종별로 맛 차이가 나듯이 쌀도 당연히 품종 또 어떻게 생산했는지
1: 네.
0: 어떻게 보관하는지 어떻게 도정하는지 어떻게 밥을 짓는지에 따라서 맛의 차이는 납니다.
1: So you know how wine and coffee they have different tastes depending on the varieties, right? Rice is the same too. Where it was produced and what variety it is, how it was preserved, all matters when it comes to determining the taste. So they do definitely taste different. Well, rice is also a staple in Japan and also in Southeast Asia. But what makes Korean rice unique?
2: 일본 동남아시아에서도 주식이 쌀이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그 쌀의 특유의 매력은 뭘까요?
0: 동남아 지역에서 많이 먹는 품종이 이제 긴 long grain 장립종이라는 쌀이고.
1: 네.
0: 이거는 좀 찰기가 덜한 품종이고요. 이제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좀 아래쪽에 아시아 쪽에는 이제 단잎종 좀 키가 작은 쌀을 먹습니다. 이 쌀은 찰기가 있고 좀 단맛이 강한 편입니다.
1: So if you take a look at Southeast Asia, their rice has long grains. So the rice shape itself is longer than what we eat in Japan and here in Korea, which are shorter grains. So the long grains are less sticky or glutinous, and the shorter ones are more glutinous. When buying rice, what's one thing consumers should always check then?
2: 쌀을 고를 때 소비자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것 중에 이것만큼은 꼭 확인해라 하는 게 있을까요?
0: 네, 쌀도 기초가 중요한데요. 품종,
2: 네,
0: 쌀의 이름이죠.
1: 네, 그다음에, variety.
0: 예, 생산년도.
1: When it was produced. 예.
0: 도정 일자,
1: 네, the date of when it was milled,
0: 생산자 이런 정도는 꼭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1: Okay, so the basics are really important. The variety, the year of when it was produced, the date when it was milled, and the producer. Like I said, well, what is the year of the production of the rice that we have to buy then?
2: 그럼 생산년도가 언제인 거를 우리가 사야 되는 거죠?
0: 햅쌀. 그러니까 이제 26년이니까 올해 생산한 쌀이 이제 맛있겠죠.
1: 아, 네.
2: So newly harvested rice is always the nicest one. So it's 2026 right now, right?

0: So rice that was produced this year would be the best. 그럼 도정 일자는요? What about the milled date?
1: 커피도 로스팅한 지 2주 아. 정도가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네네. 쌀도 2주 정도가 가장 아. 맛있습니다.
0: So even with rice, you know how they say with coffee, coffee that was roasted 2 weeks ago is the best in terms of its taste, right? It's the same with rice too. So if it was milled 2 weeks ago, then that would have the best taste. 그럼 쌀을 많이 사두고 다 먹지 못하면 이게 점점 맛이 떨어지는 거겠네요.
1: 맞습니다. 한꺼번에 오. 많은 양을 사서 보관하지 마시고 네. 대략 넉넉하게 한 달 정도 소비하는 양을 구입해서 드시는 게 신선한 쌀을 먹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0: Oh, so it's not a wise way to buy a lot of rice, keep it and have it for like years and years, but just buy a bit of rice, like small portion that you can have within a month to keep that freshness of the rice. What a great tip. All right, well, I thought food pairing was just for wine, but apparently different rice works better for different dishes as well, like stews or fried rice. So what is the difference then?
2: 와인만 음식 페어링이 있는 줄 알았는데 밥도 찌개냐 혹은 볶음밥이냐에 따라서 잘 어울리는 밥이 따로 있다고 들었어요. 그 차이가 뭐죠?
1: 네, 쌀도 네. 페어링이 가능하고요.
2: 네.
1: 볶음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슬고슬한 밥하고 잘 어울립니다.
2: 아.
1: 식감이 살아있도록.
0: 네. So with fried rice, it's good to cook it with rice that has that texture, rougher taste, texture.
1: 그러니까 파스타에 알단테가 있는 것처럼 쌀도 국밥이나 볶음밥, 스시 같은 쌀은 고슬고슬한 품종이 좋습니다.
0: So even with pasta, you know, they have like al dente, right? So for fried rice, you have to make sure that it's not too cooked, overcooked. They have rice kinds that are just right in terms of its texture. All right.
1: 네, 찌개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단짠단짠을 경험하려면 네. 좀 부드럽고 단맛이 강한 품종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0: 아, and with 찌개 or stews, if you want to experience that sweet and salty 단짠 that Koreans love, it's better to choose rice that is soft and a little sweet as well, sweeter.
2: 아, 아, 고슬고슬한 쌀은 그러면 어떤 지역 거를 사야 되는 거죠? 볶음밥용.
1: 대표적인 게 네. 이제 신동진이라는 품종이 좀 단단한 식감과 쌀알이 크고 밥도 좀 물량을 조절해서 고슬고슬하게 짓는 게 좋습니다.
0: 아, so if you want to cook rice for fried rice, he recommended rice from 신동진, okay? Which is hard and the shape of the rice is bigger than average and you can decide like how much water to put in to cook the best rice for fried rice. What about the rice for 찌개 then? 그럼 찌개에 어울리는 단쌀은 어느 지역에서 사야 되죠?
1: 한국의 많은 품종이 이제 찌개, 그러니까 백반에 잘 어울립니다.
2: 아, 네.
1: 그래서 뭐 삼광이라든지
2: 네.
1: 참드림이라든지 이런 품종이 부드럽고 좀 단맛이 강한 품종입니다.
0: Oh, so most rice that we produce here in Korea go well with like jjigae and Korean dishes, but he recommended ones from samgwang and chamdeurim, which tend to be soft and sweet as well. Wow, we're learning a lot today.
2: 너무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님.
1: Yeah.
0: All right, well, many foreigners are surprised that Koreans have rice cookers made especially for cooking rice. But they're not always easy to find overseas. So what tip would you give them, even if they don't have expensive rice cookers?
2: 많은 외국인들이 놀라는 게 밥을 짓는 전용 밥솥이 있다라는 점에 놀라거든요. 근데 해외에서는 이 전용 밥솥을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비싼 밥솥이 없더라도 이거 한 가지만 신경 쓰면 맛있는 밥을 지을 수 있다 하는 초간단 팁 있을까요?
1: 네, 기초적인 갓 도정한 쌀이 좋은데
2: 네.
1: 그런 게 좀 어렵다면 30분 정도 쌀을 불리고
2: 아.
1: 그리고 참기름 같은 오일을 한 방울 떠뜨려서
2: 네.
1: 쌀을 코팅해서 지으시면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2: 오.
0: all right. So of course, the freshness of the rice would be really important. And he recommended having rice that was milled 2 weeks ago because that tastes the best, right? But if you can't do that, then put your rice in water for about 30 minutes so it swells. And when you cook it, do try and add some oil, such as the sesame oil, to coat the rice, and it will make it taste better. All right, try that out, crunchers, if you like rice. All right, well, it's time for a song then, recommended by our guests. What did you choose for us today? 이쯤에서 대표님이 들려주신 추천곡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노래 골라주셨을까요?
1: 네, 사란토레 무게라는 노래를 신청하고요.
0: 네.
1: 이 노래는 쌀 한 톨에 우주가 담겨 있다는 그런 의미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함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0: 오늘과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네요. So this is titled The Weight of a Rice Grain, and he chose this particular song because the lyrics explain how the whole universe is within a little grain of rice. Doesn't it suit so well with today's talk? Well, here is Kim Dong-kyu's pick once again, 사란토레 무게, The Weight of a Rice Grain. It's by Hong Sun-kwan. We'll be back with more Brunch Club after the song. Stay tuned.

0: culture moment through video, photo book, drawing, and illustration, or even writing. We have a total prize of $26,400 US, and the best entry across all four categories will receive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ward. So do join Talk Talk Korea 2026 right now. All right, with that, we'll open up the second keyword on Brunch Club. 이제 두 번째 키워드 제가 네. 오픈해 보겠습니다. 오, 짜잔! Now, the second keyword is 정미소. And for our crunchers, a 정미소 is, in fact, a place where rice is milled. 우리 크런처들을 위해 정미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 쌀을 도정하는 장소잖아요. So, you also run your own specialty rice shop. What made you decide to open it? 대표님께서도 쌀 편집숍을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가게를 운영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있을까요?
1: 네, 무엇보다 이제 저도 먹는 거에 진심인데 한 10년 전에 일본의 쌀 문화를 알게 되고 일본의 이제 아코메야라는 대표적인 쌀 편집숍을 방문하면서부터 동네 정미소를 창업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0: 아, okay. So he is always serious about eating too, okay? But 10 years ago, he visited Japan and he got to know about the rice culture there. And he went to this specialty rice shop called Akkomeya. And that's when he decided, I want to make a Korean specialty rice shop as well.
2: 네, 그럼 그때 이제 결심을 하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영감을 얻으셨던 네네. 거겠네요. Oh, 네. All right.
0: So that's what motivated him to create his own 동네 정미소. Well, what do you sell and how does the shop work?
2: 그럼 여기서는 어떤 제품들을 판매하고 어떤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세요?
1: 네, 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소포장 패키지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0: All right. So first of all, he sells different varieties of rice in small packages in order to raise the interest and awareness of different kinds of rice.
1: 네. 캔 쌀 패키지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품종을 진공 포장으로 샘플러로 경험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골드바 패키지라고 와. 황금을 선물하는 느낌을 주는 패키지 그리고 집에서 이제 정기 구독 네. 2주에 한 번씩 다양한 쌀을 받아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0: Oh, all right. He also sells different varieties of rice in cans, can packages, and there are also smaller samples. And recently, he released a gold bar version. So it feels like you're giving a gift of gold bars, but inside there's rice grains. And he also started a subscription service where you can receive rice in every 2 weeks. All right. Well,
1: 네, 최근에는 네. MBTI 오. 그다음에 12가지 띠하고도 이제 디자인을 연결해서 네. 쌀에 대한 좀 관심이나 재미를 좀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0: Oh, and recently he even released versions that incorporate MBTIs and the 12 different zodiac signs that we have in order to raise the interest of the public towards rice.
2: 그럼 MBTI별로 쌀을 추천을 해주시는 그런
1: 맞습니다.
2: 형식일까요?
1: 네. 영문 이니셜 8자 MBTI를 네. 8가지 쌀 품종하고
2: 와, 매칭을.
1: 매칭해서 이제 자기 MBTI에 맞게 이제 네, 그렇게 네, 선물도 하고 네. 네, 할 수 있도록
0: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는데요. 네. Oh, okay. So with MBTIs, you know how there are 8 different English alphabets, right? And he matches them with different 8 different kinds of Korean rice and you can gift the rice, the right type of rice to the person with that type of MBTI. Isn't it fun? Okay, and that's the same with the 12 zodiac signs as well. Well, Koreans are used to seeing rice as a basic necessity, you know, that should be bought as cheaply as possible. What was the hardest stereotype to break when trying to show people that rice can also be about personal taste and preference?
2: 사실 한국인들에게 쌀은 최저가로 사야 하는 단순 생필품으로 생각하는데 너무 익숙하잖아요. 이 익숙함을 깨고 취향의 영역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가장 깨기 힘들었던 편견은 뭐였나요?
1: 네, 쌀 소비 문화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일단 값이 쌀은 값이 싸야 된다.
2: 네.
1: 그리고 밥맛은 거기서 거기다 차이가 없다. 그리고
2: 맞아요.
1: 이제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무관심한 게 가장 좀 깨는 게 어려웠습니다.
2: All right. So there were a few stereotypes. First of all, like I said, people think rice should be as cheap as possible. And secondly, they say, oh, rice, they're all the same rice. They would pretty much taste the same. You know, they don't know the difference. And also because it's just so easily affordable, people just don't have much interest in it. They're very disinterested in rice. And that's the prejudice and stereotype that was really hard to break. Well, one of our crunchers, Crash Override 332, is saying, rice has always been very basic to me. However, I've really liked basmati rice. Oh, I wonder where that rice is from. Apparently, it's from South Asia. 저희 크런처 중 한 분이 이제 쌀은 항상 가장 기본적인 음식 중 하나여서 그냥 뭐 무관심처럼 네, 네. 이렇게 항상 네. 정말 기본적인 거였다라고 했는데 이 바스마티라는 품종은 항상 좋아했다라고 하네요. 네, 네. 남아시아 지역의 네, 네. 품종. 어떤가요?
1: 그게
2: 이 품종은?
1: 아마 그 동남아시아 지역의 이제 장립종 쌀도 다양한 품종이 있습니다. 뭐 네. 예를 들면 자스민처럼 향기 나는 쌀도 있고,
2: 네.
1: 이게 다 이제 찰기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찹쌀에 가까운 이제 품종도 있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거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좀 프리미엄 예, 품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Oh, okay. So the basmati rice, the one that Crash Override you asked, is actually one of the premium varieties of rice in Southeast Asia, which is why I guess you liked it pretty much. Well, moving on to the next question then. Your approach may have seemed unfamiliar at first, but I imagine many customers come back because they remember how good rice was. 처음에는 대표님과 운영 방식을 낯설어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쌀맛을 못 잊고 다시 찾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떤가요?
1: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쌀 관련된 교육을 하고
2: 네.
1: 이제 그걸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
2: 네.
1: 쌀 품종부터 이제 도정 일자 또 밥을 어떻게 해서 맛있는 게 먹는지 이런 걸 이제 아시면
2: 네.
1: 금방 변화가 생깁니다.
2: So after they learn about the different varieties, when the rice has to be milled, like the best date of milling, and how to cook rice better, once they get to know that and taste the difference of the rice, they always come back to find that taste again. Well, since you eat such good rice all the time, has it made you very picky about rice, I guess? 이렇게 좋은 쌀들만 드시니까 어지간한 맛은 성에 안 차실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이제 뭐 쌀에 대해 밥에 대해서 엄격하기는 한데
2: 네.
1: 가끔 이제 어떤 밥이 제일 맛있는 밥이냐는 질문을 받는데요.
2: 네, okay. So he is quite picky when it comes to tasting rice, and he is often asked what rice has the best taste. 네.
1: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배고플 때 먹는 밥,
2: 네. 네,
1: 남이 해주는 밥, 남이 사주는 밥이 가장 맛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 정말 맞는 말이네요.
1: 네, 네.
2: When he gets that question, he tells people, first of all, rice that you eat when you're hungry, secondly, rice that other people cook for you, and thirdly, rice that other people buy for you are the best tasting rice. All right. Well, I imagine you've put a lot of effort into finding truly good rice, also for your specialty shop.
0: 좋은 쌀을 찾아다니기 위해 대표님께서 엄청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발품도 많이 파시고 여기저기 다니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1: 네. 그 일본뿐만 아니라 뭐 대만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최근에는 유럽까지 이제
2: 와.
1: 쌀 투어라는 이름으로 이제
2: 네.
1: 좀 쌀 공부도 다니고요.
2: 네. 네.
1: 당연히 이제 국내에도 이제 저보다 더 훌륭하게 현장에서 이제 쌀 관련된 생산도 하시고 음식을 만드시는 분 찾아가서 이제 같이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0: So he's gone on a rice tour, as he puts it, experiencing rice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Japan and even Taiwan. And recently, he's also been to Europe as well. And he meets different producers within Korea that produce rice, and he's studied a lot from them as well through traveling. Well, you're bringing rice grown through farmers' hard work to your customers through your shop.

0: What's one principle you never compromise on when it comes to, I guess, rice? 농민분들의 땀방울이 담긴 별을 가져와서 손님들에게 소개하는 거잖아요. 네. 이 편집숍에서 쌀을 다루면서 이것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하는 대표님만의 원칙이 있을까요?
1: 원칙보다는 이제 기준이 되는 건 저는 이제 농민들에게는 제대로 된 쌀값을 드려야 되고
0: 네.
1: 소비자들에게는 제대로 된 밥맛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So simply put, 네. he thinks he has to pay the right price for the farmers who cultivate rice and to the consumers he has to give the right rice taste is the basics. 네.
1: 네.
0: 어, 좋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네, 또 네. 기본적인 원칙이네요. 네,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요. 네. All right. Well, what's one major misconception people in cities have about Korean rice or rice farmers? Then 도시 사람들이 우리 쌀이나 농가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현실이 있다면 하나만 꼽아 주시겠어요?
1: 한국에서 공깃밥이 1,000원입니다.
0: 네.
1: 몇십 년째 1,000원입니다. 네. 왜 공깃밥은 1,000원일지가 제가 이제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0: So he wants to throw this question to all the consumers, just people out there. You know, when you go to restaurants, when you want a bowl of cooked rice, it's 1,000 won. But for decades, years and years, it's been 1,000 won, not increasing.
1: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이제 제대로 된 쌀값을 드릴 수 없고 반대로 소비자들이 더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문화적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All right. So because of that, it's just the same price for all these long years. You can't pay the right price to the farmers and thus the consumers can't also experience better quality rice. And he believes this should change the perception and culture towards rice here in the country. Well, before we move on to the third keyword, let's take another music break and take a listen to another song. Here is Bingo by Hui. Stay tuned.

0: 좋아하죠. 네네네. 한 품종을 좋아하기보다는 그래서 밥맛을 비교하거나 네. 아, 이 쌀로 밥을 하면 어떤 음식하고 잘 어울릴지 네. 이런 걸 좀 찾아가는 게 저는 훨씬 재미가 있습니다.
1: 아, 네. So instead of liking one favorite rice, he likes trying out different varieties. And he likes comparing the tastes of different rice and he likes exploring them as well. 네, 좋습니다. 네. All right, well, these days, with instant rice and food delivery, we often have no idea where our food comes from or how it was produced. What difference does it make to know the origin and variety of the rice you're eating? 요즘은 즉석밥도 있고 또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다 보니까 내가 먹는 음식이 어디서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전혀 모르고 살잖아요. 쌀한톨의 산지와 품종을 알고 챙겨 먹는다는 게 어떤 차이를 만들죠?
0: 그러니까 제가 쌀도 커피처럼 와인처럼 즐기자고 하는데요.
1: 네.
0: 와인에 테루아가 있습니다. 품종, 네. 지역, 네. 기후, 재배 방식까지. 쌀도 저는 그렇게 좀 즐길 수 있는 시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So Mr. Kim thinks we have to be able to enjoy different kinds of rice just like we enjoy wine and coffee. And it depends on the variety, the origin, and the weather, the environment as well, and the production method. Depending on all those four different things, the taste of rice is different, and we should really learn that, understand that, and be able to enjoy the different kinds of rice. Well, I imagine you've changed quite a bit since you first started working with rice. How has being a rice curator changed you as a person, I wonder?
2: 처음 쌀을 다루기 시작했을 때 나와 또 지금의 김동균은 꽤 달라졌을 것 같거든요. 쌀 큐레이터라는 일이 대표님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궁금해요.
0: 저도 10년 전에는 그냥 밥 한 끼를 때우는 평범한 소비자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작년에 이제 미학개론이라는 쌀 관련 책을 낼 정도로 이제 쌀을 좋아하고 또 즐기는 이런 사람으로 이제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1: So long time ago, like 10 years ago, he was just someone who would enjoy rice without much thought, and he just thought it was a basic staple. But after knowing about rice, studying about it, and running his own specialty shop, he actually became someone who's more into it. And he even wrote a book called 미학개론, or The Introduction to Aesthetics. That would be a literal translation, which talks about the rice, the beauty of rice, the different kinds, everything that he has learned throughout time. All right.
0: 네, 그리고 네. 도시와 농촌,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행복해지는 길은 맛있는 밥을 먹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Oh, 네. And he believes people living in the city, enjoying urban lives, or people in the rural areas, producers and consumers alike, the cheapest way to really feel happy and enjoy happiness is by having good rice, is what he thinks. Well, I agree with him. It makes you good if you have really good cooked rice. Well, we're almost out of time, so let's use a little of it to brag about Korean rice then to our crunchers around the world. What makes Korean rice so special?
2: 이제 실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대표님, 우리 소중한 시간을 크런처들, 외국인들에게 한국 쌀 자랑하는 데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자랑 한번 해주시겠어요?
0: 네. K-POP 유행하고 네. 뭐 K-푸드 유행하는데 이제 저는 앞으로 K-라이스의 시대가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1: Oh, all right. So we have already enjoyed K-pop and still enjoying it, K-food, but Mr. Kim believes we will soon see an era where K-rice becomes a thing. All right. Well, it's already time to wrap up.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How was your time with us on Culture Crunch today? 오늘 Culture Crunch와 함께한 소감 어떠셨나요?
0: 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우리 한국의 쌀을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 외국에 계신 동포들이 한국에 오셔서 네. 꼭 다양한 한국의 쌀을 경험해 보시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1: All right. So Mr. Kim said he had a really good time here.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3: 저기 혹시 대니얼?
4: 아, oh, then you're Ani?
3: 아, 뭐 네네. 아, 네네. 아니 뭐 제가 소개팅을 웬만하면 안 하는데 뭐 하도 한 번만 나와 달라 해서 예, 뭐 그렇다고요.
4: Oh, I've been really busy, so I haven't had much free time. But I couldn't cancel today's plan, so I hardly managed to make some time.
3: 아, 뭐 대충 그쪽도 바쁘단 소리 맞죠? 뭐 그럼 우리 커피나 한 잔 마시고 가면 되겠네요.
4: All right, let's do that.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3: 저는 바닐라 라떼 시럽 추가하고 시나몬 파우더

0: 파우더도 추가해서 아이스로 할게요. 아, 그리고 이건 제가 살게요.
1: No way. How can we have exactly the same taste in coffee? That's exactly how I always drink my coffee. An iced vanilla latte with extra syrup and cinnamon powder. Oh, no, no, no. This is on me.
0: 어, 뭐 신기하기는 하네요. 그럼 커피는 그쪽이 사시고 저는 케이크 살게요. 민트 라즈베리 우롱차 케이크이 어, 여기 메뉴에 있었는데.
1: Oh my goodness. No way. You even have the same taste in cake as I do. Oh, and this is on me.
0: 잠깐만. 이 케이크를 먹는 사람이 나 말고 이 세상에 또 있다고?
1: Then shall we have this cake and coffee first and then go get something to eat?
0: 어, 뭐 바쁘지만 밥은 먹을 시간은 있네요. 그래요. 밥은 제가 살게요. 밥 먹고 영화표는 그쪽이 사세요. 오늘 배워볼 표현. 이건 제가 살게요. 영어로 뭐라고요?
1: This is on me. This is on me.
0: This is on me.
1: 식사나 음료 등의 계산을 본인이 하겠다고 말할 때 씁니다. This one is on me. 라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두 표현 모두 이건 제가 살게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This one is on me는 이번에는 이라는 의미가 강조되어 특정한 경우나 순간을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이건 제가 살게요. This is on me.
1: This is on me.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2: See you tomorrow.

0: 택배를 뜻하는 거네요.
1: 네.
0: 你好,我要寄一个包裹到韩国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한국으로 소포 안에 하나 보내려고요 하는 의미가 됩니다. 빠른 배송을 원할 때는 더快专递를 콕 집어서 말하면 됩니다.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English with
3: 부산 아지매
2: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3: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2: 오이소 보이소
3: 영어 하이소.
4: 저기 혹시 대니얼?
5: 아... Oh, then, you're Ani?
4: 아, 뭐, 네네. 아, 네네. 아니, 뭐, 제가 소개팅을 웬만하면 안 하는데 뭐, 하도 한 번만 나와달라 해서 예, 뭐, 그렇다고요.
5: Oh, I've been really busy, so I haven't had much free time. But I couldn't cancel today's plan, so I hardly managed to make some time.
4: 아, 뭐, 대충 그쪽도 바쁘단 소리 맞죠? 그럼 우리 커피나 한잔 마시고 가면 되겠네요.
5: Alright, let's do that.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4: 저는 바닐라 라떼 시럽 추가하고 시나몬 파우더도 추가해서 아이스로 할게요. 아, 그리고 이건 제가 살게요.
5: No way. How can we have exactly the same taste in coffee? That's exactly how I always drink my coffee. An iced vanilla latte with extra syrup and cinnamon powder. Oh, no, no, no. This is on me.
4: 뭐 신기하기는 하네요. 그럼 커피는 그쪽이 사시고 저는 케이크 살게요. 민트 라즈베리 우롱차 케이크이 여기 메뉴에 있었는데.
5: Oh my goodness. No way. You even have the same taste in cake as I do. Oh, and this is on me.
4: 잠깐만. 이 케이크를 먹는 사람이 나 말고 이 세상에 또 있다고?
5: Then shall we have this cake and coffee first, and then go get something to eat?
4: 뭐 바쁘지만 밥은 먹을 시간은 있네요. 그래요, 밥은 제가 살게요. 밥 먹고 영화표는 그쪽이 사세요.
3: Shut up, 오늘 배워볼 표현, 이건 제가 살게요. 영어로 뭐라고요?
5: This is on me. This is on me.
3: This is on me.
5: 식사나 음료 등의 계산을 본인이 하겠다고 말할 때 씁니다. This one is on me 라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두 표현 모두 이건 제가 살게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This one is on me는 이번에는 이라는 의미가 강조되어 특정한 경우나 순간을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3: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이건 제가 살게요. This is on me.
5: This is on me.
3: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5: See you tomorrow.
6: (웃음) 잘 잤다.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All 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7: Hey babe, All Star English time.
6: Let's tune in.
8: 맞다, All Star.
6: 아, 이피크 신청해야지. 아, 이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8: 이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6: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8: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오드 파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9: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two households, both alike in dignity. In fair Verona, where we lay our scene.
1: 명망 높은 두 가문이 있습니다. 이 운명적 이야기는 아름다운 베로나에서 시작됩니다.
0: From ancient grudge break to new mutiny.
1: 오래된 원한은 다시금 새로운 다툼으로 불붙고
0: Where civil blood makes civil hands unclean.
1: 한 도시의 사람들이 서로를 해치고 그 손을 피로 물들이게 됩니다. Verona가 원수 집안의 사람인 줄도 모른 채 캐퓰릿 가문의 무도회에서 처음 마주친 로미오와 줄리엣.
0: Oh, she doth teach the torches to burn bright.

저 연인은 햇불보다도 환히 빛나네. It seems she hangs upon the cheek of night like a rich jewel. 마치 밤에 뺨 위에 걸린 눈부신 보석 같아. 아니, 내 심장이 지금까지 사랑이란

0: 있습니다. My lips, two blushing pilgrims ready stand. 제 입술, 수줍은 두 순례자가 되어. To smooth that rough touch with a tender kiss. 부드러운 입맞춤으로 시선에게 해주시죠.
1: Good pilgrim, 착한 순례자님. 그 손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Palm to palm is holy palmer's kiss. 손과 손이 맞닿는 것도 순례자의 입맞춤이랍니다.
0: Oh then, dear saint, let lips do what hands do. 그렇다면 입술도 손처럼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1: 그런데 성인은 기도를 들어주어도 스스로 움직이진 않아요.
0: Then move not, while my prayer's effect I take. 그렇다면 잠시 그대로 있어줘요.
1: 그러면 그 죄가 제 입술로 옮겨왔네요. Then have my lips the sin that they have took.
0: Sin from thy lips? Then give me my sin again. 그렇다면 제 죄를 돌려주시오.
1: 어머, 키스도 참 정석대로 하시네요. You kiss by the book. Wait, oh, my nurse is calling me. 제 유모가 절 부르거든요. What is it? Oh, my mother is calling me.
0: Your mother?
1: Yes, the lady of this house.
0: The lady of this house?
1: Yeah.
0: Then, is she a Capulet? 이 집의 안주인이라면 설마 Capulet 가문?
1: Why, of course. I am Juliet Capulet.
0: Oh, 이 무슨 가혹한 운명의 빛인가? My life is my foe's debt. 내 목숨이 이제 원수의 손에 매어버렸구나.
1: Wait, who are you?
0: Romeo. Romeo Montague.
1: A Montague?
0: The only son of your great enemy.
1: My only love sprung from my only hate. Too early seen unknown and known too late. 너무 금방 사랑에 빠졌고 너무 늦게 그 이름을 알아버렸구나.

0: 무도회가 끝난 뒤 로미오는 줄리엣을 잊지 못해 캐퓰리가의 정원으로 숨어든다.
1: But soft! What light through yonder window breaks? 잠깐, 저 창가에서 비치는 저 빛은 무엇이지? It is the east, and Juliet is the sun. 저것이 동쪽이라면 줄리엣은 태양이로구나.
2: Oh, Romeo, Romeo. Wherefore art thou, Romeo? 어찌하여 당신은 로미오이신가요? Deny thy father and refuse thy name. 그 이름을 당장 버려주세요. And I'll no longer be a Capulet. 그럼 저도, 나도 캐퓰릿이라는 성을 버리겠어요. What's in a name? That which we call a rose? By any other name would smell as sweet. 우리가 장미라 부르는 꽃도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한들 그 향기는 여전히 향기로울 텐데.
1: I take thee at thy word.
2: 깜짝이야.
1: 나를 그저 사랑이라 불러주어. Henceforth, I never will be Romeo.
2: How camest thou hither? Tell me, and wherefore?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아니, 우리 집안 사람이 당신을 발견하면 어떡하려고요?
1: With love's light wings did I o'erperch these walls. 사랑의 가벼운 날개를 타고 이 담을 넘었소. For stony limits cannot hold love out. 돌담 따위가 사랑을 가둘 순 없으니까.
2: If they do see thee, they will murder thee.
1: 그대의 눈빛 하나가 그들의 스무 자루 칼보다 내게는 더 두렵소.
2: 어머.
1: Look thou, but sweet, and I am proof against their enmity. 그저 다정한 눈으로 나를 바라봐 준다면 그들의 적의쯤은 아무것도 아니오.
2: 어, 이 남자 정말 다정하네. Dost thou love me? 당신 혹시 날 사랑하나요?
1: Lady, by yonder blessed moon I vow. 저 하늘의 성스러운 달을 걸고 맹세하오.
2: Swear not by the moon, the inconstant moon. 아니요, 달에 맹세하지 마요. 달은 늘 모습이 변하잖아요.
3: Oh.
2: 목소리가 왜 이렇게 되지?
3: 뭐지?
2: Or if thou wilt, swear by thy gracious self. 정 맹세하고 싶다면 그저 당신, 멋진 당신 자신에게 맹세해요. And I'll believe thee.
4: The two confess their love for each other and

0: promised to meet again. Neither their family's bitter feud nor the high walls between them can keep their hearts apart.
1: Scene. Oh, the wig is so itchy.
0: So I have to take it off. 덥죠. 저도 이 날개가 살짝 좀 찝찝해. 여러분, 날개 안 보였죠? 저도 날개 하고 있었거든요. Oh. I had on these wings that in the film Leonardo yeah. DiCaprio Romeo's character, right? Because they're at the
1: yeah
0: that
1: Actually,
0: ball.
1: Juliet has it on.
0: Oh, Juliet yeah, has it yeah. on. 내가 왜 끼고 있지 그러면? Oh,
1: 날개 잃은 천사잖아요.
0: 네. 어. 와 근데 어렵다. 셰익스피어 어렵다.
1: It is hard.
0: 네.
1: It is hard.
0: 근데 혜연 씨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Because you do have some background in Shakespeare, don't you?
1: 저는 저니까요. just kidding, just kidding. Yeah, I have. I have done some Shakespeare.
0: Yeah.
1: 저는 이 로미오 줄리엣에서 제가 잘하는 역할이 유머입니다.
0: Oh.
1: Yes. 여기 nurse라고 중간에 나오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유머란 뜻이에요.
0: 네.
1: 네. 그래서 I've played the nurse a few times.
0: Like in an actual performance.
1: Yeah, in some regional theater.
0: 아, yeah. 그래서 이 저도 여러분 이 원고 막 영어 부분인데. Mm-mm. 셰익스피어의 퍼포먼스, 셰익스피어 연기를 하면 진짜 이 말투도 진짜 셰익스피어 말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장님도 부탁하는데 한번 우리 청취자분들께 보여줄 수 있어요? 그 널스 역할
1: 대사를 몰라서 근데 보통 바이브가 그냥
0: 네.
1: 아 줄리엣 don't worry about it 뭐하고 있어 지금 그 총각이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바이브
0: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맞아요, 맞아요.
0: 알겠다.
1: Yeah, yeah.
0: 네. 오, 진짜 잘했을 건데.
1: 와, 근데 사실 이런 it's really I mean cuz I'm not the type to get cast as Juliet.
0: 그, Why not?
1: 아, 그러니까 할리우드에서 이제 타입캐스팅이라서 보통은 이제 그 배우의 이미지에 맞는 역할을 줘서
0: 네.
1: 제가 줄리엣을 할 일은 별로 없는데 아, 또 이렇게 목소리로
0: 네.
1: 또 우리 어느 누가 칭찬해 주는데 아 다시님이 혜연님 목소리 이뻐요라고 해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0: 네, 뭐 다시님이 혜연님 목소리 이뻐요. 애교는 이 코너에서 처음 아니신가요?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말하는데. 아니요 몇 번 했습니다.
1: But 애교 is usually
0: 맞아요. 이게 제가
1: 제가
0: 하죠. 잠깐만.
1: 왜?
0: 잠깐만요.
1: Somebody
0: 잠깐만 우리 DA 우리 엔지니어님
1: 누가 쓰러지신 것 같은데요?
0: 방금 저 표정 봤거든요. 야, 방금 표정 봤거든요. 부장님 못 부장. 이거였어요.
1: 이렇게 또 in real life 실제로 보신 건 처음이라서 충격 받으셨나 봐요. Yeah.
0: 다시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다시 안 할게요. 네. But also 달지님이 완전 성우 같아요라고 말하네요.
1: 셰익스피어 여러분도 물론 처음에 읽으면 거리감이 있지만 그냥 무턱대고 그냥 노래 가사라 생각하시고 감정 실어서 읽다 보면 또 이게 싹 좀 스며들 수도 있어요.
0: 그래서 저 솔직히 말할게요. I'll be honest. I did 버벅거려 a little bit, right? I did stumble on the words. One of our listeners pointed it out. 민수 오늘따라 좀 많이 버벅거리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it's Shakespeare. It's not actually like modern language, right?
1: Totally.
0: 한국어도 how did you like get the like Korean lines? Was this all like written by you?
1: No. There's versions of course Romeo and Juliet 한국어로도 공연이 많이 됐으니까요.
0: 네.
1: It exists. 근데 좀 약간 우리 입에 맞게 조금 우리 버전을 좀 바꾸긴 했는데요.
0: 아, yeah. 진짜 신기하다.
1: 근데 이 셰익스피어가 정말 언어의 연금술사인 게 셰익스피어가
0: 네.
1: 자신의 그 극들에 사용된 언어가 그러니까 새로 발명한 언어들로 그 표현들이 여전히 쓰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Yeah.
0: 뭐 있죠?
1: So let's get into some of those expressions.
0: 좋아요.
1: The first one is break the ice.
0: Break the ice.
1: We talk about, icebreaker.
0: 그쵸?
1: Right? 이제 뭔가
0: 그런 똑같은 의미인가요?
1: Yeah. 뭔가 어색한 분위기를 풀 때
0: 셰익스피어에서 나왔구나.
1: 이 break the ice라는 표현이 말괄량이 길들이기에서 네. 처음 사용됐던 표현이라고 해요.
0: Interesting.
1: Yeah.
0: Break the ice.
1: Another one is the green-eyed monster.
0: Oh.
1: 오,
0: 이것도 아직 들어봤는데.
1: 그죠? 질투를 green-eyed monster라고 네. 부르기도 하거든요.
0: 왜 영어로 green with envy라고 표현하잖아요.
1: Yeah, somehow green is associated with jealousy. 그래서 질투심에 휘둘리지 마세요 할 때 don't let the green-eyed monster get to you.
0: Mm-hmm.
1: So this was coined in Othello. 오셀로에서 처음 사용된 표현이고요.
0: 네.
1: Another one is it's Greek to me.
0: What?
1: Do you know that expression?
0: It's Greek to me. I've never heard this expression.
1: It's Greek to me가 어떤 뜻이냐면요.
0: 네.
1: 직역하면 저거는 나에게는 그리스어야.
0: 그리스어. 아.
1: 한마디로 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I don't understand. 이거
0: 왜냐면 maybe this person not from Greece or that area at all.
1: That's true. So 원래 이게 Julius Caesar에 이 나왔던 약간 그 농담투로 나왔던 대사인데 네. 그 전에도 이 표현은 이 중세 유럽 학자들이 라틴어 Latin에는 익숙하지만 네. Greek, Greece어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 표현이 이미 존재했다고는 해요. 그래서 아직도 뭐 이렇게 많이는 사용하지 않는데 네. say, Oh, I'm reading these legal documents. 지금 법문서를 읽고 있는데 It's all Greek to me.
0: And that expression like to modern times it might as well be in like you know a language that you completely don't know
1: totally
0: right it might as well be in I don't know once
1: might
0: again a language
1: well
0: you don't
1: be,
0: know
1: might as well be in Portuguese
0: 맞아요 yeah. right
1: all right one more expression
0: one more
1: in my heart of hearts
0: oh 이 표현 많이 듣죠 in my heart of hearts
1: 그죠 하트 심장의 심장 아니면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0: 그만큼 진심이다 yeah. 라고 말하는
1: say,
0: 거죠
1: Oh, in my heart of hearts, I knew it wasn't going to work.
0: Yeah.
1: 아, 사실은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잘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0: 네.
1: So, in my heart of hearts, it was used in Hamlet. It's in a monologue. Yeah.
0: A lot of these expressions you would hear in everyday conversations in the English language.
1: 하나만 더 빨리.
0: 네.
1: What's done is done. Very simple, right? 이미 벌어진 일이다. 엎질러진 물이다.
0: 네.
1: It was used in Macbeth.
0: 어쩔 수 없지. What's done is done. 네. 너무 신기하다.
1: Yeah.
0: Real quick, my favorite line from Romeo and Juliet. A plague on both your houses.
1: Yes.
0: 난 이거 욕하고 싶은데 욕 못하면 진짜 너희들 다 A plague on both your houses.
1: Yeah,
0: 점잖게
1: Shakespeare 스타일로.
0: Joy, well, thank you so much. 너무 재밌었어요. Today, our rendition of Romeo and Juliet. Hopefully, our listeners had a blast. We sure did here in the studio.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1: All right, bye, everyone.
0: 네, 여러분. Time for a quick song break. Desiree. 이 노래 무조건 틀어야죠. I'm kissing you. Remember that aquarium scene?
1: Yeah. Ooh, we should do it right now.

0: 알아.
1: 죄송해요. 방금 노래 때가 좀 졸려가지고요. 조금 잔 것 같습니다.
2: 네.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스튜디오에 네. 불을 좀 많이
1: 조도를 낮췄죠.
2: 네. 요즘 여기 전기세 많이 나오죠, 저희 스튜디오. The electricity bill.
1: 어제 방금 분위기 진짜 너무 그 아늑해가지고요. 진짜 잡을 뻔했어요. 눈꺼풀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이거 뭐라고 표현해요? 영어로?
2: 뭐라고요?
1: 눈꺼풀이 무거.
2: 눈꺼풀이 무겁다고?
1: 눈꺼풀이.
2: 아, I can't. 뭐 뭐지? 뭐라고지? I can't keep my eyes open.
1: Oh, I can't 네. keep my eyes open.
2: 네.
1: 어 눈을 뭐라고 해야 되죠? 뜰 수가 없어는 아닌 것
2: 그쵸.
1: 같은데.
2: 계속 뜰 수가 없다.
1: 어, 네. 참을 수가 없다.
2: 참을 수가 없다. 네.
1: 계속 스르륵 잠긴다. 이렇게
2: 자랑입니다. 조금. 지금 방송 중에 지금 잔다 그 말입니까?
1: 어 조명이 어쩔 수가 없었어요.
2: 네, 웰컴입니다.
1: 네, 자 우선은요 우리 낙지연님이요 진짜 한 3주 전까지는 안 그러셨던 것 같은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셨습니다.
2: 어
1: 화요일에만 적극적으로 댓글 다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순위만 집중하고 계세요.
2: 아.
1: 그래서 오늘은요 낙지연님이 1등 하시고 좋아요까지 1등 다시고
2: 나갔어요.
1: 답이 없어요.
2: 답이 없으면 나갔습니다.
1: 네, 지금 아직도 이제 깜깜 무소식이라서 혹시 듣고 계신다면 뭐 점 하나라도 괜찮아요.
2: 혼내주세요. 혼내다 영어로 scold라고 하거든요.
1: 의미가
2: scolder.
1: 없어요. 아, 어차피 안 듣고 계세요.
2: 아, 네. 다시 듣기로 볼 수 있어요.
1: 아, 다시 듣기로요?
2: 네, 한말 하세요.
1: 낙지연이님, 그 민수 씨 잘생겼다 댓글 다시면요, 문자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선물이 당첨될 수도 있거든요. 네,
2: 진짜 딱 한 명만요. Just one person, please.
1: 우리 저번에 두둥님께서는 먹고 살 만큼 법니다라고 이제 답변이 왔는데 이번에는 어떤 답변이 올지 궁금합니다.
2: 아, 너 이제 한 번만 적어주세요.
1: 근데 지금 뭐 달지님, 베니님, 닥터수님, 뭐 다은님, 해님, 다시님 처음 오신 것 같은데요?
2: 다시님은 제가 보기엔 일단 네. first comer입니다. First time. First timer이거든요.
1: 그럼 다시님이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민수 씨 맞아요. 잘생겼다.
2: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청취자분들께 부탁해야 됩니다. 다시님 일단 네. 뭐 웰컴입니다. 저랑 오늘부터 1일 됐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님 오늘 미션 하나 있어요. 민수 잘생겼다. 이거는 그냥 너튜브 채세 그냥 한 번만 올려주면 됩니다.
1: 네,
2: 민수 잘생겼다.
1: 그렇죠, 그렇죠.
2: 영어로도 하면 됩니다. 민수 is handsome.
1: 그렇죠, 그렇죠. 진짜 너무 타이핑하는 게 아닌 것 같다.
2: 네.
1: 음성 녹음기도 있거든요. 그거 해가지고 인식해줘서 타이핑 대신해주는 거 있잖아요.
2: 그런 거 강요하지 마세요, 부장님 말합니다. 이런 거 안 하면 그럼 우리 뭐 할 수 있습니까?
1: 네. 혹시 모릅니다.
2: 네.
1: 어떤 상품이 나갈지 모르고요. 메리님께서 3등 하셨고요. 달지님이 2등. 어제도 이제 오셨는데 오늘도 역시 좋아요.
2: 네.
1: 그리고 우리 그 다은님께서요. 썸네일을 보시고 상당히 젊은 민수님 사진을 사용하셨나요? 라고 이제 질문이 왔는데
2: 어저께 찍은 사진입니다.
1: 그런 것 같았어요.
2: 네.
1: 네.
2: It was from yesterday.
1: 그리고 우리 그 해님께서요.
2: Yes.
1: 늦어서 죄송해요.
2: 봐주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우리
2: You are forgiven. Go in peace. 네.
1: 우리 유리얼 킴님께서요. 민수님 파마하셨네요.
2: 네.
1: Looks great.
2: Well, thank you for noticing.
1: 와우.
2: 돈 좀 썼어요 제 머리에.
1: 근데 유리얼 킴님 이 문자가 아니고요.
2: 네.
1: 민수 씨 잘생겼어요. 이거 부탁드릴게요. 네, 언제 나오는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2: 근데 우리 해님이랑 우리 달지님 어제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진짜.
1: 진짜로요.
2: It's good to put a face to the names.
1: 그 뭐 적어서 오셨더라고요.
2: 네.
1: A4 용지에다가.
2: 진짜 제 이름 제일 네. 작게 하고 제일 밑에 달지님 끝까지. 저 티켓 장난 아니거든요. 끝까지 기억하겠습니다.
1: 아 그래서 시선이 어제
2: 네.
1: 계속 그쪽으로 가 있었군요.
2: 근데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1: 네네네.
2: 네 우리 사실 며칠 동안 부장님이 이거 제발 이렇게 부탁했는데 방송 때 계속 안 하고 있었거든요.
1: 네네네.
2: 그래서 여러분 The 2026 BFM Listener Survey has begun. 2026 BFM 부산 영화 방송 청취율 조사가 시작했습니다. 우! 이거 왜 클랩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래서 BFM 부산 영화 방송 청취자 이 대상으로 시작했거든요. 이미 9월 20일까지 until September 20th we want to hear from you your honest opinions about BFM our radio station and our programming and our shows and the guests and of course the hosts. 그래서 여러분 그냥 뭐 했다고 뭐 한 저도 저도 했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저도 보니까 한 10분 안에 되거든요. 진짜 빠르면 한 10분 넘어가니까 내가 아 제가 다 읽어서 그래요. 너무 꼬박꼬박 읽어서 그러는데 네. I read every word. 근데 대충 하면 5분입니다. 대충도 하기에 좀 그렇잖아요. Right? Around 5 minutes. Around 5 minutes. Okay?
1: 근데 사실 제일 좋은 건요. 이거 들으면서 하는 겁니다.
2: 네.
1: 네, 들으면서 하면 제일 좋아요.
2: 근데 여러분, 청취자 네, 이 청취율 조사하면서 네. 그냥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6시부터 8시. Mm-hmm. From 6 p.m. to 8 p.m. 뭐 18시부터 20시까지 나는 여기에만 듣는다. 라고 적으면 됩니다.
1: 네네네.
2: 네. 솔직히 뭐 모닝이나 뭐 11시 방송, 12시 방송 그 다른 건 이름도 잘 모르겠네요, 제가. 거기에 방송 들으면 괜찮아요. 네. 근데 청취율 조사할 때 근데 저는 듣는 시간 6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라고 이거만 적으면 됩니다.
1: 네.
2: 다른 거는 다 괜찮습니다.
1: 9월 20일까지.
2: 네, until September 20th, right? Your favorite program as well. 아시죠? All Star English. 꼭꼭꼭 적어주세요.
1: 맞습니다.
2: Favorite host? 뭐, 민수 씨. 부탁드릴게요.
1: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아있는데요. 이건 하고 가야 됩니다.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소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 앞을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 upgraded Busan Exoskai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700 floor observatory.
2: 네. 자, 문자 요정, thank you so much.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okay?
1: Bye-bye.
0: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3: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0: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3: 이 곡이 무슨 곡이죠?
0: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부산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부산. Why do they choose Busan over any other city in Korea? Get ready for their fun and honest stories. From a stunning cityscape embraced by the deep blue sea to mouth-watering food and that warm hospitality. Discover the true vibrant magic of Busan like never before. Expats from around the globe share their vivid stories of settling down along with their special love for this amazing city. Get ready to feel the beat with the hottest, most exciting talk about Busan. Busan Roundtable. Join us every last Friday of the month at 5:20 p.m. Let's dive into the ultimate charm of Busan. Here we go.
3: BFM 부산 영어 방송이 2026 청취 조사를 실시합니다.
4: B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is conducting a listener survey to make our programs even better.
3: 더 나은 방송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프로그램 만족도, 개선 사항 등 부산 영어 방송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4: Your feedback helps us create better programs. We'd love to hear your thoughts, from how much you enjoy our programs to ways we can improve.

0: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1: Participants will also have a chance to win great prizes in a random draw. Visit the BFM website or app and take the survey today.
0: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3: 8:00

0: to the world. BEFM, Busan Yongha Bangsa.
1: English with
2: Busan Ajime.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아, 오늘 동창회 너무 재밌었다. 그치 민순아?
3: Yes. There are a lot of faces I didn't recognize at our class reunion today, probably because it has been so long since I last came. But I was still really happy to be there.
2: Oh, yeah. 니는 여전히 말도 이쁘기도 한다. 그래서 선배들이 다 좋아했나?
3: No, no, no. What are you talking about? It's not like I was that popular.
2: 아, 저기 우리 선배 중에 제일 인기 많은 대니얼 선배 나온다. 인사하러 가자. 선배님!
4: Oh, it was so nice seeing you guys today.
2: 저희도 오랜만이라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선배님.
4: Are you heading home?
2: 뭐 커피 한 잔 더 하고 가도 되는데. 그치, 민순아? 오후 5시밖에 안 됐는데.
3: Yes, it's getting late, so I should head home.
4: Oh, Minsoon, could you give me a ride then? My legs were starting to hurt. Oh, it hurts so much that I can't even take a single step.
2: 아니, 선배는 아까 막 러닝 시범 보이면서 달리더니 아까까지 멀쩡하던 다리가 왜 아프다고 하는 거지?
3: Oh, I don't drive, so I can't give you a ride. I take the subway. Would you like to come with me? The subway station is 10 kilometers from here.
4: Oh, it's only 10 kilometers? I could run there right now. See?

0: 선배, 아까는 뭐 한 발짝도 못 움직인다고 하더니 이거 뭐 유주얼 서스펙트다 이거 뭐고 이거?
1: 오늘 배워볼 표현, 태워줄까 영어로 뭐라고요?
2: Can I give you a ride? Can I give you a ride?
1: Can I give you a ride?
2: 일상에서 아주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내가 태워다 줄까? 차로 데려다 줄까? 라는 뜻입니다. Can I give you a ride home? 집까지 태워다 줄까? I can give you a ride to the station. 내가 역까지 태워다 줄게. 답변으로 태워줘서 고마워 라고 할 때는 Thank you for the ride 라고 하면 됩니다.
1: 부산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태워줄까?
2: Can I give you a ride?
1: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0: PPFM, your bridge to the world. PPFM, your bridge to the world. PP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